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그게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박함의 여유와 멋을 알게 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땐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화장은 5분이면 돼. 그런 얘기 들을 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했거든요. 아니면 너무 그냥 자신을 좀 안 가꾸는 게 아닐까. 편한 게 좋아, 편한 것만 찾고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정 부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진짜 그 풀 메이크업 아니면은 슈퍼마켓도 못 가던 시절에는 그런 시절을 한 번씩은 다 보내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절대 다 알 수 없는 그 심플 라이프의 즐거움 아닐까 싶네요. 심적으로 단순함을 찾으면서 삶의 모든 면이 어쩌면 순수함을 다시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한창 유행 따르고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땐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의미 없는 껍데기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불필요한 가공을 줄이는 것이 길게 봤을 땐 정말 멋있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함께하죠. 추억의 명반을 함께 찾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모두 모두 기다려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제재의 진실이야,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실내 온도는 쾌적하고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현대의학은 기대 수명을 늘렸고 생존을 위협하던 거친 환경도 대부분 사라졌죠. 그런데 과연 풍요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명 컴포트존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며 도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몸의 편안함과 달리 중독이나 우울증, 불안, 비만, 외로움, 번아웃 등의 문제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십만 년 진화를 통해 길러온 인류의 날카로운 본능과 잠재력은 서서히 빛을 잃었어요. 고대 일본의 정화의식인 미소기는 극한의 환경과 마주하며 한계를 돌파하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스포츠 과학자 마커스 엘리엇 박사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굳어버린 뇌와 육체를 재부팅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불편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며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투쟁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요.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실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설을 갖췄고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주변에는 먹을 게 풍족하고 또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도 늘어났고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이 딱히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런 편안함이 과연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행동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마이클 리스터가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부탄 전쟁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과 또 여러 프로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환경 지도자들 뭐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또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왔다고 합니다. 삶을 최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바로 불편함에서 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우리가 편하다 하다가 조금만 덜 편하면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거, 이것부터가 어쩌면 좀 문제가 아닐까. 더 편한 거 찾고 앉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정말 누운 것도 불편하다 그러고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불편함을 또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일수록 몸과 마음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건강 상담을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서 서로 궁금한 걸 막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증상들을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분이 그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집으려다가 쥐가 났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웃겼는데 그 의사 선생님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셨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편하게 하려고 누워서 발가락 끝으로 리모컨을 잡아당기면 쥐가 납니다 라고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단순히 웃긴 얘기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피하고 싶었던 잃어버렸던 감각 불편함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살아라는 아니죠. 자, 1부 끝곡으로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 곡 전해드리고 저는 2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양수경의 외면이었습니다. 외면하고 있던 불편함을 조금 마주하자라는 얘기를 1부에 하다가 끝냈는데 물론 그런 외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아, 3720 뒷번호 쓰시는 분이 그런 얘기 주셨네요. 리모컨 발가락에 웃음이 빵 터져서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반성할게요 하셨는데 리모컨을 예로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내가 했던 가장 정말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에겐 그렇게까지는 한다고가 될 수 있을걸요. 발가락 리모컨이 되게 웃겼나 봐요. 현미님도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세상에 그런데 쥐가 안 나면 이상하지 않나요? 호호 하셨고 따라할까 봐 겁난다고 경미님. 아 이걸 또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설마요.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일찍 오신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활동을 해서 이제 더위를 더 느끼네요.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네요. 그러게요. 낮 시간에 소나기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아침 출근길이 화창하더라고요. 오늘도 웃음 짓는 하루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래야죠. 이현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786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부산갈매기님 1102 쓰시는 분 우리 부산갈매기님이 잘 계시온지요 하셨는데 매일 봐도 그래요 매일 봐도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어제 봤는데 싶은 인사말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뭐 아우 잘 지냈어 그동안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7119 쓰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녹음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게 우리 동네만 이렇게 예쁜 게 아니겠지요. 꽃보다 못하지가 않네. 아 약간 3월 4월 이때 꽃 활짝 피고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봄꽃들이 인사 나눌 때 그때 못지않게 예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는 이 말씀 아주 찬성입니다. 꽃도 예쁜데 그냥 별 모양 없이 푸르기만 한 그 잎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서 봐도 예쁘고 그런 풍경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고마운 계절이죠. 삼희수님 네 오늘도 좋은 날들 하셨고요. 고력이 있으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선님이 오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했다가 한 명이 안 된대서 다음에 하자 했다가 친구가 새벽부터 메신저로 된다고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러게 또 의리들이 있어서 아예 우리끼리 보지 말고 쟤 될 때 같이 보자 했는데 다시 또 이 친구가 된다고 했으니 다 서로 너무 좋은 날이네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얘기도 나누시고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준비했고요.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이 함께하는 Something Stupid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번호를 예, 8378 쓰시는 분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종덕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감동도 주고 힘도 주고 그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뭐 앞에 다른 그런 것도 없지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고 그런 말이니까요. 힘내 막 강요하는 거 아니고 서로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주님이 요즘에 고민이 많으셨군요. 인생에 나이만큼이나 고민이 늘고 나이만큼이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다는데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올해 넘어와서는 막 말도 못하게 느끼고요. 확실히 그 속도 차이를 느끼겠는 거예요. 빠르다 빠르다 해도 그 이상으로 더 빨라졌구나 싶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마음을 좀 더 저속도가 아무리 빨라지더라도 내가 같이 나아가긴 해야겠지만 겁먹고 옆에서 막 주눅이 든 채로 달려가는 쫓아가는 그런 형국은 아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생해야 되는 고민이라면 너무 막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모드로 하지 마시고 그냥 늘 왔다 가는 고민처럼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고민은 약간 어디다 묻어버리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려면은 사실 전문가분들께 하나하나 다 여쭤봐야겠지만 근데 그분들도 얘기의 결론 마지막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 그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가 봐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존 덴버의 애니송 원하셨네요.

존 덴버의 애니송 함께 하셨습니다. 자, 110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몇 번 듣기만 하다가 참여도 해봐야지 했는데 지인이 알고 봤더니 노출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대요. 제 지인은 아 그래요? 긴 사연도 보냈다고 하던데요? 라고 긴 사연이라 하면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요? 나중에는 1106 쓰시는 분도 한번 보내봐주시면 참여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만 자 애니송을 듣다가 우리 다람쥐님이 저는 안토니오 송이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2부 끝곡으로는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전해드리고 3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윤한기 노래하는 곳에.

0: 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의 음반가게 열쇠를 제가 쥐고 있습니다. 추억의 명반을 함께 들으러 가실 텐데요. 자, 코너를 하고 또 문자는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규석의 행복 들으면서 가시죠.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누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87년에 발표된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입니다. 웨메의 멤버로 활동했지만 86년 해체 발표를 하기 훨씬 전부터 팬들은 조지 마이클이 솔로로 성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그렇게나 빨리 10대 아이돌에서 팝 아이콘으로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단 하나의 앨범으로 그걸 보여준 스타입니다. 정작 조지 마이클 본인은 이 팀이 해체되기 직전에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기에 자기 성찰이 낙관적인 태도와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7곡의 엄청난 히트 싱글이 나온 이 놀라운 앨범은 세계적으로 천만 장이 넘게 팔렸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백인 아티스트가 R&B 차트 1위를 기록한 최초의 앨범이 됐습니다. 조지 마이클은 이 앨범으로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와 같은 최고 뮤지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죽 점퍼에 짧게 수염을 기른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앨범 자켓도 상징적인 이미지가 됐죠. 앨범의 탁월한 매력은 무리하지 않고 팝, 댄스, R&B를 전적으로 조지 마이클의 독창적인 사운드로 조화시켰다는 데서 나오고요. 페이스나 파더 피겨 정도로도 과거의 이미지를 충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87년 솔로 독립 후에 이 앨범 페이스 안에 빌보드 1위 곡만 4곡이 나오는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소속사와의 법정 싸움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사 등으로 제대로 음악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던 시기도 보냈고 2016년이었죠. 불과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음반 수록곡들을 좀 보자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 곡은 페이스겠죠. 즐거운 멜로디에 쉽게 도전하지만 쉬운 듯 쉽지 않은 랩 같은 가사에 또 많이들 포기한다는 그런 의색의 소리가 있는 노래죠. 그리고 기타 치면서 부르다 보면은 이 노래와 기타가 따로 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사랑하는 이에게 아버지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겠다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고백을 담은 곡, 조지 마이클의 소울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파더 피겨도 있고요. 머라이 캐리가 리메이크하기도 한 노래 One More Try도 있고 Hard Day 그리고 Look at Your Hand, Monkey, Kissing a Fool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곡을 들을까요? 조지 마이클의 Face, One More Try 그리고 Kissing a Fool 세 곡이에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만에서 페이스 원 모어 트라이 그리고 방금 들으신 키싱 어 풀까지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1102 쓰시는 분이 역시 조지 마이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역시 조지 마이클입니다. 자, 3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945 쓰시는 분이 늘 듣기만 하다가 팝송 시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이 노래 남겨주셨네요.

0: WBS FM
1: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돼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4부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김정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이제는 여름이구나 싶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다정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름은 여름이네요. 이런 노래 귀에 들어옵니다 하셨고요. 어디선가 매미 소리도 마구마구 들리는 것 같다고 은주님께서. 그 여름 하면 여러 가지 여름날의 추억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디 가서 제가 막 물놀이를 많이 해보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적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어떤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여름이니까 뭔가 좀 튜브 끼고 수영은 못하니까 튜브 끼고라도 어떤 물가에 가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추억을 먼저 떠올렸는데 요즘 들어선 그 여름밤의 추억이죠. 여름밤. 여름밤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그 방 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 가득 차는 모기장? 조그만 모기장 말고 정말 방보다 커서 어쩌면 좀 말아놔야 되는 그런 모기장? 예, 그걸 이제 방 안에 전체를 이제 쳐놓고 끝에 요만큼만 살짝 벌려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만 해놓으시고 쫙 이제 막 모기약도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거기는 불을 꺼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루나 이렇게 시골 가면 들마루라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른들이 모이시고 밤에 수박 잘라서 내오시고 그러면 뭐 지금 같으면 밤에 먹는 간식은 뭐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했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수박을 다 먹고 나서도 얘기 나누고 하다가 예, 이제 손 씻고 또 등목하실 분들 등목하고 그러고서 하나하나 검열 받듯이 몸에 붙어있는 모기나 그런 게 없는지 회초리 같은 걸로 막 몸을 정말 털어가면서 그렇게 모기장 안으로 입장을 시켜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게 왜 그렇게 요즘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그러면 이제 막 그 어떤 그 배경음악으로 뭐가 이렇게 막 깔리는 것 같고 그런 약간 환상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름하면 뭐 즐겁게 물놀이 했던 기억, 여름날에 어디 이렇게 뭐 잘 챙겨서 놀러가서 신나게 뭐 텐트도 치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으실 거고요. 저같이 여름밤에 고즈넉한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든 다 좋습니다. 이 계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 그 역시 회상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황금박쥐님이 제 주변 분들도 노추애청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는 평일도 좋고 주말도 좋고 다 좋다고. 주말에 제가 이제 음악 위주로 음악이 나가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9945 쓰시는 분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2829 쓰시는 분, 103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2829 쓰시는 분은 6월의 장미 예쁘죠 하시면서 사진 주신 거예요. 6월의 장미. 6월의 장미도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6566 쓰시는 분은 아무래도 아까 너무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셨던 그 사연을 듣고서 그분이 조금 고민을 덜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글을 주신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쯤에서 노래를 두 곡 준비합니다. 김선숙님 신청곡, 이동원의 장미 그리고 바람, 그리고 산울림의 청춘, 우리 8378 쓰시는 분의 신청곡까지 두 곡이에요.

청춘이 눈물 나게 듣고 싶다고 하셨던 8378 쓰시는 분 잘 들으셨나요? 근데 오늘따라 제가 눈물 나게 듣고 싶어요 라는 그 문자 글자를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눈물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감자를 좀 캐가지고 오셨대요. 내일 또 캐려고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럴 때 땀 흘린 보람이 있어요. 아, 아침 먹고 차 한잔하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장미 그리고 바람 잘 들으셨죠? 그치, 직접 그 키운 농작물들 수확할 때 저는 아직 제 힘으로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해서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로망은 있거든요. 언젠간 한 번은 이런 생각으로 진짜 그 뿌듯하고 그 쾌감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상상을 해보자면. 그리고 7011 쓰시는 분이 매달 내는 건 빠르다 쳐요. 여기까지 제가 읽었을 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내는 세금이나 각종 납부해야 할 것들이 왜 이리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셨거든요.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게 바로 그런 거겠죠. 체감하는 세월의 속도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저도 뭐 다가올 거 있네요. 아,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1748 뒷번호 쓰시는 은지님이군요. 은지님의 신청곡 최동욱의 프렌드 전해드립니다.

최동욱의 프렌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세월의 속도를 체감하는 게 너무 많네요. 주위에. 방금 노래 나가는 사이에 우리 PD도 나도 뭐 돌아올 거 있다. 근데 진짜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1년이란 시간이 진짜 12달이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왜 뭔가 이렇게 독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은 아니 그냥 조금 전에 왔었잖아 만났잖아 이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 1년이 또 이렇게 흐르는구나를 느끼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느낄 게 더 많고 더 빠를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끌려가지 말고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잘 발맞춰 가는 거 그게 제일 좋겠죠. 아유 경선님도 고맙습니다. 경선님도 모두들 건강하게 고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오늘도 시간 내어 노추 만남 행복합니다라고 4921 쓰시는 분도 남겨주셨네요. 1423 쓰시는 분은 주말에는 여기 부산에는 음악이 안 나와서 아이고 저거 아쉬우시다고 그렇게도 남겨주셨고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은 미리 문 닫고 갈까요? 열고 갈까 하셨는데 열어두셔도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박광현의 풍경화 속의 거리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 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가슴이 냈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0: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심전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해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해 회복이 항상 넉넉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상은 비밀의 화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밑바탕이 되는 심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전이 잘 단련된 사람이 두루두루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경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좋은 것들만 심어두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각자의 심전에 공들이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면서 정성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보겠습니다. 창작성가 마음 심기, 창작성가 평화의 세계.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다시 살림 프로그램 정부 공식 인증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불교가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화사회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6년 제1차 자살예방 교육 승인심사 결과 원불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다시살림의 두 개 과정이 모두 정부의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예비 승인을 획득한 다시살림은 향후 1년간의 현장 적용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과 원불교 교도를 대상으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인식 개선 교육과 주변의 자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생명 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됐는데요. 우리 교리인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 공부를 심리학적 자살 예방 프로토콜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명화 교무는 모든 생명이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프로그램 명칭을 다시 살림으로 정했다면서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원불교 전국 교단과 산하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국가적 자살률 감소와 생명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다시 살림 프로그램 정부 공식 인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인간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교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이다. 어느 한쪽이 막대한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많이 갖게 된 자는 좋겠지만 적게 가지게 된 자는 억울하다. 가진 자의 횡포와 못 가진 자의 피해의식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의 길로 이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사회를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셨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은혜의 관계다. 천지와 부모가 절대적 은혜의 관계라면 동포 사이엔 의존과 협력의 은혜 관계가 성립한다. 동포는 서로 도움, 의지, 공급을 통해 은혜를 주고받는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영위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공동체와 개인 간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다. 농업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있다. 공동체 사회는 공존과 협력이 가치였다면 개별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중요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과 소집단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동체의 질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동포보은의 강령에서 자리이타의 도를 밝히셨다. 자리이타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상생의 가르침이다. 자리이타의 도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 상호 이익과 상생의 길이야말로 지속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방안이다. 자리이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공정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동포보은의 조목에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를 강조하셨다.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특히 공정은 법의 정칙으로 준수돼야 한다. 공정이 무너지면 편법과 술수가 판을 치게 된다. 소수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된 공동체의 이익은 곧 무너져 버리게 된다. 상생을 위해서는 존중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는 올바른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혼자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성장할 때 조금 느리지만 오히려 빠른 길이다. 또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고 구성원 신뢰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한다. 이제 원불교 교법의 사회적 실천을 고민해본다. 교법은 모자람이 없는데 아직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종교는 사회적 갈등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덕희 교무님의 글 공동체와 자리 있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인과의 노래 듣고 옵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전북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원불교 교보 제13호인 산동교당 배구암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배구암은 정산종사님께서 대종경을 편수하신 성스러운 도량인데요. 지난 2일 전북교구 산동교당 배구암에서 전면 복원을 위한 기공 봉고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구암 복원을 향한 첫삽을 뜨며 간절한 서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원기 91년에 교보 제13호로 지정된 배구암은 원불교 문화재로서 가치도 인정받았는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 기둥이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됐고,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는 정밀 진단 후 전면 복원을 결의하고 전북교구에 사업 총괄을 위임했습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총 예산 3억 5천만 원 규모로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와 전북교구, 산동교당의 재원에 교도들의 자발적 성금 동참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공사 기간은 1년으로 예정됐습니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토지 지목 변경 및 건폐율 등 법적 행정적 문제도 남원시의 협조로 건축신고 승인을 받아 복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성지 사업회장 박중훈 교무는 설법을 통해 대종경 편수의 역사가 잉태된 곳임을 되새기며 정산종사님의 간절한 염원을 이 복원 사업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원석 전북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가 출가 교도 모두가 일심합심해 원만한 재건축 성공과 재생의 새의 대불과가 이곳에서 피어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전북교구 일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임실 호국원에서 위령제가 진행되고요. 내일 오전 11시엔 전북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 이틀간 전북교구 부안지구에서 성적지 순례와 교도 정기훈련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변산성지에서 영산성지까지 도보 기도 순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제주교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봉공회 전국훈련에 제주교구 봉공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불교 봉공회 5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중앙 중도 훈련원을 찾은 제주교구 봉공회원들은 전국 봉공회원들과 함께 봉공회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공정신으로 지역과 교단에 보훈 봉공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교구의 교정지도가 진행됐는데요. 3일엔 구좌교당, 4일엔 한림교당과 탐나교당, 5일엔 대정교당과 안덕교당의 교정지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제주교구 일정 살펴볼게요. 먼저 내일 오후 2시 제주 원광유학원 건축사무실에서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소위원회가 진행되고요. 오는 14일엔 제주교당에서 1차 교도 정기훈련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 오후 2시엔 제주국제마음센터 2차 기획회의가 있는데요. 제주교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일 원기 111년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하 탐험대 은혜로운 평등세상 만들기 대작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엔 서울교구 각 교당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하루를 함께했는데요. 법문 공부를 중심으로 에어바운스와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AI 활용 프로그램, 포토부스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쉼터도 함께 운영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법신불 사연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어울리고 교법의 가르침을 몸으로 익히며 은혜로운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한 참가 어린이는 대종사님의 법문 공부를 다같이 함께 뛰놀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하며 다음에는 친구도 데려와서 함께 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는 이번 법문축제가 어린이들의 마음에 법의 씨앗을 심고 원불교와 함께 자라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엔 현충일을 맞아 서울교구 봉공회가 국립현충원을 찾은 보훈 유가족과 참배객에게 보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충원 주차장과 충원당 앞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참배객들을 맞이했고요. 호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에 추모와 감사의 마음으로 만여 명의 참배객들에게 생수 4,800병, 부채 2,500개, 커피 2,500잔을 나누며 은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일산교당에서 한우란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달라진 상속법 핵심 정리라고 하고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엔 갑종거진 출진단 6월 기도법회가 진행됩니다. 서울교구 지하 1층 멀티룸에서 함께하고요. 박세훈 교무님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는 25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박배움 여행이 진행되는데요. 남산타워와 남대문 시장 투어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왕산 종보사님의 순방이 예정된 유럽교구로 가볼까요? 먼저 북유럽 핀란드의 탐페레에 원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원기 108년이었던 2023년 모스크바 교당 소속으로 핀란드에 파견된 김기현 교무가 원기 109년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설립 승인을 거쳐 북유럽교와 개척교와의 닻을 올렸는데요. 무대 예술을 공부하며 연극 배우와 공연 기획자로도 활동한 김기현 교무는 다수의 해외 현장에서 유럽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인연을 맺게 됐고, 이런 교류가 깊어지면서 원불교 문화예술법인을 설립해 세종학당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구두가 닳도록 바삐 움직이며 낯선 나라의 현장과 부딪혔던 땀방울은 탐페레 선교소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 속에 교당 건물을 매입하게 됐고 새로운 정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가 왕산 종보사님을 모시고 봉불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고요. 원불교 라이브 교당에서도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의 봉불식, 많은 응원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또 독일 클른 교당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일기도 해제식을 앞두고 왕산 종보사님을 모시고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에 함께합니다. 홀연히 떨어진 땅에서 이뤄낸 은혜의 도량에서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바랍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원불교 알림 책.
1: 나의 인생 경이로운 여정 원기 111년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영산사무소와 영산성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 낯선 곳으로 떠나는 용기, 나를 확장하는 여정까지 진리 속에서 각자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원불교 교육부가 정성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청년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다와 숲, 계곡이 만나는 청정 휴식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원불교 우인 훈련원에서 원불교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이 필요한 순간, 우인 훈련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몸빛 명상과 워킹 명상, 증문 즉설과 바다숲 산책 등 다양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인훈련원 인별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우인훈련원으로 직접 전화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뒷번호 2515 쓰시는 분, 아랫집에서 이사를 왔다고 귀한 납작 복숭아를 문 앞에 두고 가셨네요. 쪽지랑 함께요. 요즘에 이사 왔다고 이런 선물 주시는 분 없던데 저녁에 감사 인사하러 갈 생각입니다. 와, 요즘 정말 이런 풍경 보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 각박한 세상이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이웃분 만나셔서 많이 즐거우시겠어요. 좋은 인연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6451 쓰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원님의 소리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더더의 4개 다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의 대표적인 발명품 하면 역시 시계가 먼저 떠오르죠. 밤낮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시계, 낮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시계. 그렇게 시간이 명확해지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계가 몽땅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딱딱 맞춰진 루틴, 분명한 일상이 보장된 하루, 어찌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꽉 채워 쓰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예요. 오늘 첫 곡은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0: 것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정말 딱 얼마 전에 시계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이지 답답했습니다. 예, 아, 들어온 시간이 대충 기억이 나니까 이쯤이겠구나 싶어도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일 처리가 확실히 더뎌지더라고요. 딱딱 맞춰진 하루가 보장된 세상.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없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꽉 채워 써보자고요. 마침 여러분과의 저의 배꼽시계 또 이때쯤 정확하게 정각을 알리면서 기분 좋은 12시의 시작과 점심시간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루틴대로 출석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차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익스의 몽주르 주땜.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익스의 봉주르 조템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94 쓰시는 분이 진짜 사람 몸이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송 들으면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비빔면에 돼지갈비를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다들 뭐 드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있던 그 열무와 밥과 그리고 조금 남아있던 불고기거리가 있어서 그거까지 해서 먹었네요.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저는 다만 면이 없었던 걸로 맛있게 드시고요. 뭐 저렇게 먹으면 뭐 꿀맛이죠 뭐 그쵸? 뒷번호 4182 쓰시는 분은 얼마 전에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반나절 동안 시계 없이 살았잖아요. 약속 시간 늦을까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지금 몇 시예요? 물어보고 계속 안절분절하게 되더라고요. 시계가 사라지면 정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시계가 없는 곳들이 있죠. 그게 무슨 전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마케팅과 뭐 이런 데서 예전에 들었는데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 같은 곳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시계를 안 걸어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다 계산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시계탑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런 데 마트를 가셨을 때 혹은 백화점을 가셨을 때는 아마 못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2156 쓰시는 분께선 희원 언니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유독 지치네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햇볕이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초여름인가 봐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복수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희원 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바비킴의 고래 꿈, 홍대광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바비킴의 고래 꿈, 홍대광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329 쓰시는 분이 희원님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좋은 기운 얻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방송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해화솔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 감동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밝고 따뜻한 이런 마음을 어찌 아니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뒷번호 2391 쓰시는 분이 학교 공강이라 늦잠 자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완전히 날씨가 초여름이네요. 이 여유 너무 좋습니다. 어? 예, 날씨가 완전히 초여름이네요 하고 너무 더워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유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예 좋습니다. 굉장히 급 마무리가 좋아지네요. 아, 1부 끝곡으로 아이유의 분홍시인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에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17호 쓰시는 분이 벌써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괜시리 마음이 들뜨네요. 내 식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갑자기 하늘에 비가 올 듯. 김세환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마음이 들뜨신다고 하고 내 식구가 함께 움직여야 돼서 걱정도 되고요. 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있으시겠지만 막상 또 준비하면서의 그 여행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꼭 뭐 멀리 가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여행지가 많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또 살펴보심 어떨까 싶네요. 뒷번호 3593 쓰시는 분께선 전 매일 정오에 기분 좋은 12시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 후반전 루틴을 시작을 합니다. 12시 정각에 딱 맞춰 희원 씨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에게는 이 방송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기분 좋은 시계랍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오늘 무슨 감동의 쓰나미인가요? 아니 오늘 뭐 저 오늘 예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오늘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아 언제 뭐 안 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특히나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계 같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뒷번호 3865 쓰시는 분이 희원 DJ 점심 먹고 산책하는데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날씨는 살짝 덥지만 기분은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분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노래 두 곡도 띄워드릴게요. 레이지본의 Do It Yourself 그리고 카피머신의 날 따라해봐요.

레이지본의 Do It Yourself 커피머신의 날 따라해봐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548 쓰시는 분이 주부들은 시계 볼 틈도 없이 바쁘죠. 애들 등교시키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정신 차려보니 벌써 12시가 훌쩍 넘었네요. 희원씨 말대로 시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커피 한잔 따서 딱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2시간은 오롯이 제 시간이에요. 꽉 채워서 즐길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하루 중 일과를 마치는 중에 나를 위한 시간 다만 30분이라도 혹 그게 1시간, 2시간 되면은 더욱 좋고요. 이 시간만은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오롯이 채우신다는 거 아주아주 칭찬합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6월도 10일이 지났네요. 날씨가 오늘은 더워요. 회사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팥빙수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호성님 감사해요. 뒷번호 7178 쓰시는 분이 반갑습니다. 희원 씨 목소리만 들어도 피로가 가시네요. 도봉교당 덕산 이종덕 합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뭐 도봉교당에서도 난리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묵명의 푸른 시간 속 우리 그리고 치즈의 우리를 머금던 바다.

긴 목명에 푸른 시간 속 우리 치즈 오리를 머금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907 쓰시는 분이 오늘도 밥 먹고 빨리 걷기는 패스해버리고 다이땡 가서 미친 듯이 쇼핑을 하고 다시 사무실 복귀 우울하네요. 그래도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아자아자! 이쁜 희원띠는 식사나 하셨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밥을 먹고 왔고요. 아, 빨리 걷기는 좀 못하였지만 다이땡을 가셔서 미친듯이 쇼핑을 하셨다라면 빠르게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럼요, 빨리 걷기 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2부 끝곡으로 범진의 처음 그 자리에 뛰어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들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 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그대들에게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라.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화사의 So Cute.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0: 안녕, 희쌤이에요. 문해력, 어휘력, 이해력 또한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자가진단의 시간 함께 문제 풀어보아요.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생각지도 않던 일이 우연히 딱 들어맞거나 혹은 반대로 계획이 뚝 틀어지는 상황. 이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2번, 가난한 집 신주 굶듯. 3번,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4번, 가는 날이 장날. 5번, 가루는 질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과연 이 중에서 생각지도 않던 일이 우연히 딱 들어맞거나 혹은 반대로 계획이 툭 틀어지는 상황과 같은 속담을 가진 것 무엇일까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를 수 있는 속담들 잘 생각해서 맞춰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5의 청춘,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자 정호의 SM에서는 속담 문제가 나갔죠. 생각지도 않던 일이 우연히 딱 들어맞거나 혹은 반대로 계획이 툭 떨어지는 상황.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가 나갔죠. 1번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요 얘기는 가난을 돕는 일에 한계가 있어 개인은 물론이요 국가의 힘으로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가난한 집 신주 금뜻이라는 뜻은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고른 형편으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제사 날짜가 자주 찾아와 부담이 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야지 마른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5번은 말 그대로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번지기 쉬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속담의 정답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요거였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연히 겹치면서 일이 잘 풀리거나 혹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릴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오늘은 세 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뒷번호 1168 쓰시는 분 4번 가는 날이 장날이요. 매주 목요일 희쌤 덕분에 제 문해력이 플러스되는 기분입니다. 속담 공부 제대로 하고 갑니다. 비슷해 보여도 뜻이 다 달라서 신기하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2238 쓰시는 분이 정답은 4번 가는 날이 장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694 쓰시는 분께선 정답은 4번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어제 남편 몰래 먹으려고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남편이 30분이나 빨리 퇴근하는 바람에 배달 음식보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었네요. 희원 씨.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배달 음식을 끊었다고 남편에게 선언했는데 3일 만에 들켰네요. 아유, 어떡하죠? 예. 아, 그래서 어제는 조금 마음이, 아우, 불안하고, 아유, 들켰네, 라고 해서 눈살이 찌푸려졌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당첨이 되셨기에 선물까지 나갑니다. 예, 오늘이 장날이었네요. 아, 요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뉴진스의 어텐션, 유나의 아이스크림.

뉴지스의 어텐션, 유나의 아이스크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느니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 끌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NS윤주의 춤을 춰 원투의 베리굿 구피의 미스터 DJ 띄워드립니다.

NSU 윤지의 춤을 춰 원투의 베리굿 구피의 미스터 DJ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회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인 고향 전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이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 문자에 전시회라고 쓰시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김희원씨 희원씨 졸면 안돼 자고 싶어 안돼 기분 좋은 12시 들어야지 우주 최강 희원님 보면 잠이 깰 거야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원효 선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원효 선배님 번호도 아니시고 감사합니다. 저랑 함께 하시다 보면은 잠이 어느새 달아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번호 2139 쓰시는 분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참 빨랐네요. 6월도 벌써 중순으로 향하고 있고 내일부터 월드컵 시작이라 축구를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벌써부터 신이 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 이 시간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만나는데 11시에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일 체코랑 한다고 하는데 심기 일전에서 우리 선수들 다치는 곳 없이 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뒷번호 8462 쓰시는 분께선 택배 배달 중입니다. 날이 부쩍 더워져서 땀이 많이 나지만 희원씨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택배 배달하시는 모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린의 그 여름밤, 윤종신의 환생.

린의 그 여름밤, 윤종신의 환생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벌써 6월 11일 목요일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은 또 월드컵이 있는 날입니다. 네, 내일 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같이 한번 기대를 하면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끝곡은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많은 숫자들을 지우고 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출발해봅시다. 문혁입니다. 평행선.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기준이 숫자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왜 숫자들로 삶 속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걸까요? 아마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결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요. 또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옥죄고 있던 숫자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만큼은 숫자가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입니다. 야야야! 야, 야.

0: 거시기들 그 뭐시기 뭐냐 거시기 예 안녕 들으십니까 예 저 그 거시기 이장이요 예 다들 오후 시간 참말로 거시기하게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 내가 말입니다 이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느 가족이 말입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장거리 비행을 거시기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엄마가 비행기에서 거시기 하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봉지들을 꺼내서 승객들한테 거시기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 거니? 김하게랑 사탕 그리고 편지였단 말이지. 편지에는 뭐라고 썼냐면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비행이라 울 수도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시면 김하게를 써주세요. 조용히 가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아기가 쓴 것처럼 눈높이로다가 거시기 했더라는 것이요. 이 귀여운 편지를 받은 승객들은 어쩌겠어요. 아따 참말로 아기가 좀 보채도 같이 거시기 해주고 아주 훈훈하게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요. 불편할 수 있었던 긴 시간을 이 바꾼 것이 뭐냐? 진심이 담긴 편지 한 장이었다. 참말로 거시기한 거 아니겠어요?
1: 재현아, 당신 없인 못 살아. 남짓 다 내 탓이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짧게 짧게 맛볼까요? 자, 오늘은 좀 익숙했는데 요즘에 안 들었던 노래들 한번 살짝 맛보기 할까요? 허소영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덕산도 한양씨 오늘 또 친동생이 좋아하는 노래 신스태 증거 듣고 싶다고 주셨고요. VS안의 신복순씨 오늘 또 우리 행복한 방송 좋은 예 가장 드림 소고작업 시작해본다고요. 거창의 이현수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반갑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최경 씨가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평일 오후 2시 두 귀를 쫑긋하고 정지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가요로 힐링의 시간이 되는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 세상과 함께한다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 햇볕 따가운 여름 날씨라고요. 어서 오세요. 담진 그림자 사랑.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팬 정보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류의 마음 달래봅니다. 황룡은 당신 편 주셨고요. 윤영희 씨 오늘 살아가는 조은영의 가요세상 일찍 출석하셨습니다.

설수배 이승낚시 들어오셨고요. 와 덥다 더워 이런 무더위 조심들 하세요. 좋아하는 러브샷 신청해봅니다 하셨고요. 이준호씨 조녀가의 세상은 나의 멋이에요. 이천입니다 하셨고요. 진인철씨 어서오세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진인철씨 나오네 기장갈매기 주셨고요. 대구의 노래하는 고릴라님께서 열렬한 애청자입니다. 이 눈에 당신께만 신청합니다. 오늘도 보람차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어서오세요 강주호.

자, 그리운 여수 강지호의 노래까지 예 살짝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요 맛보기 시간이었고요. 명목동의 김영남 씨가요. 거시기 홍천 거시기 이장님 댁 옆에 사는 거시기입니다. 예, 졸리고 나른할 때 거시기 같은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오늘도 내일도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걸 강원도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이건 경상도 사투리가 또 나오네요. 네. 경기도 광명시에 나오듯이 함께합니다 하시고요. 네, 부안의 민호 씨가 오늘 점심 때 동료 선생님들과 고창 가서 풍천 장어 구워 만나게 먹고 있자니 예, 생각이 나지 뭐합니까? 조은영의 가요세상 정인한 게 뭔지 하면서 많은 노래 주셨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전재 김재욱 씨가요. 네, 그 버버 올리편 또 쭉 주셨고요. 에, 고경의 찰리말리앙 내일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엠마님 오늘도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기분 좋은 초여름 날씨라고요. 아 먹으면서 전혜 가상 듣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최실합니다. 야우.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사람들이 인터넷 서빙을 하다가 나중에 꼭 봐야지 하고 저장하고 실제로 다시 열어보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사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글과 영상도 폴더에만 갇혀 있다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오늘 남은 오후만큼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지금 들려오는 음악을 온전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확실한 행복이 저장될 테니까 말이죠. 자, 백음성의 연정, 좋은 성입니다. 곰배령.

가사로 만든 이야기, 영암스님의 집시 인생.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참 멀리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것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욕심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넓은 집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고, 많은 재산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정이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달도 밤하늘을 떠돌며 정해진 길을 간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고, 만났다가 헤어지며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길이 외롭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외로움도 삶의 한 부분이고 떠남도 인생의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느냐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고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집시 인생, 그 가사로 만든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의 최경숙 씨가 웃었던 날들을 모으면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예. 그리고 부산의 김창석 씨가 우리는 모두가 집시 인생입니다 하셨고요. 송영아 씨가 집안일 하다가 출석이 늦어졌어요. 네. 목소리도 구수하시고 좋은 예가 세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의 평강공주님도 주현미의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라고. 연정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또 주셨고요.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키운 호박 첫 수확에서 달달 볶아가지고 점심으로 먹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맛있고 행복합니다. 커피 한잔 들고 좋은 애 가요 세상과 마주하니 여기가 천국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빠빠빠빠빠빠 신나게 고 헬멧 쓰고 점핑 엄청 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이영국 씨가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달 속의 김진옥 씨, 앞산 운동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시원하다고요. 내 마음 별과 같이 신청곡 주셨네요. 하성이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사랑.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과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홍원민입니다. 남자 인생.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지푸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 그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요. 라이브 초대석. 자, 오늘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갈달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다가 또 어떤 곡을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흥이 절로 또 꾸지죠. 1985년 KBS 공채 탤런트로 먼저 얼굴 알린 뒤에 강변가요제를 거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디바로 자리 잡은 분입니다. 갈색 촉을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너는 내 남자로 온 동네 언니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입니다. 최근 트럼 뮤직 오주에서 골든 레콘상까지 거머쥐면서 여전한 파워를 보여주고 계신 매력 만점의 가수 한혜진 씨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혜진입니다.
4: 예, 음악을 좀 길게 깔아줘야 되는데 급했나 봐. 네, 바로 내려서. 좀 길게 가져라고 그러니까 네. 바로 잘라고.
5: 아이 그랬어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그죠?
4: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변함이 없어요.
5: 뭘 변함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죠.
4: 아니 근데 20년, 3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5: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뭐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예쁘게 잘 하려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네. 뭐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아,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4: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수로 네. 시작하신 분들은 네. 가수로 끝내지만 네. 원래 가수보다 네. 먼저 그러니까 네. KBS 11기 공채 탤런트였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특채도 아니고 네. 공채.
5: 공채로 들어갔죠.
4: 네. 네. 시험 보고. 네. 그래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네. 가수했단 말이죠. 네. 그럼 다시 탤런트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5: 저 얼마 전에 영화를 한번 찍어봤어요. 오랜만에.
4: 아 그래요?
5: 예, 아들 지인분이 네네. 저 부탁을 해서 감독님이 네. 이렇게 네, 이런 역을 좀 해주겠냐고. 오. 그래서 야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네네. 나는 연기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4: 감을 이제
5: 누나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섰는데 네.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도 이제 까메오로 잠깐 네네. 나가긴 해요. 네.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더라고요.
4: 재밌죠. 예. 했던 것인데 그거 네. 이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색하다 이렇게 어색하...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하게 되면 나와요.
5: 그 전날은 네, 조금 살리죠. 긴장되더라고요. 예. 야 이거 가지고 괜히 잘못해서 아 괜히 아나님만 못하지 않을까 네네네. 했는데 그래도 옛날 또 추억도 그렇죠. 나고 막 근데 또 우리 가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바로 무대에서 네. 팬들과 만나 네네. 소통을 하고 같이 부르고 그러는데 드라마는 네. 그 역 속에서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한번 촬영해 봤는데 네. 재밌었어요.
4: 팀으로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니까.
5: 네네. 그리고 때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많은 분.
4: 근데 혹시 네. 멜로물을 아니었어요?
5: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센 그 저기 그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아주 그 비싼 그림을 팔고 하는 갤러리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4: 대표.
5: 모르겠는데. 대표님. 네, 대표님으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4: 그렇. 네. 아니 딱 모습이 네. 딱 그 역할이 잘 맞는 모습이에요.
5: 저 평범하진 않나 봐요. 네. 저도 가끔은 저기 이렇게 여자스럽고 아, 여성스럽고 네. 또 가끔은 이렇게 좀 가냘픈 사람인 것처럼 네. 보이고 싶은데
4: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5: 절대 그럴 수가 네. 없나 봐요.
4: 아. 뭔가 이렇게 남성
5: 쎄요.
4: 남성 같다라는 건 아니고 네, 성격이 네. 좀
5: 달달하긴 해죠.
4: 네. 네. 시원시원하고.
5: 네. 근데 아, 되게 여성스럽다 이런 네.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일단 목소리에서 안 된대요.
4: 아니요, 제가. 모습 보면 여성스러워.
5: 그래요?
4: 그냥 얘기만 안 하면 돼. 이제 얘기하면
5: 입만 띄지 말아요.
4: 시원시원해서. 네. 네. 네. 아, 성격은 시원시원하잖아요.
5: 성격은 조금 네. 달달한 네. 편이에요.
4: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가요제도 나갔잖아요.
5: 네, 네. 가요제도 강변가요제도 나갔었고요. 신인가요제도 나갔었죠.
4: 그 탤런트 하다가 네. 강변가요제 MBC가 강변가요제 네.
5: 처음에 강변가요제는 네. 친구하고 작곡가하고 그냥 한번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사실 가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네네네. 한번 나가봤던 참여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노래가 나는 저는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다닐 때니까 그냥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곡을 써줘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신인 가요제는 아 진짜 하고 나니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강문이 떨어지고 나니까. 네네네. 아 그럼 한번 해봐.
4: 아니, 본선에는 진출했잖아요.
5: 네 본선만 올라갔죠. 근데 거기까지. 그때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됐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가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준비도 안 됐었고 그냥 한번 나갔던 거고 그거 끝나고 이제 가수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갖게 된 거죠. 계기는. 예.
4: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요?
5: 기억 안 나요. 사랑의 신이여 내게 태라는 그 제목은 기억나는데 그냥 그 마지막 엔딩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안 나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30이 넘었잖아요.
4: 그건 이제 가요제 나가고 신인 가요제 뭐 강변 가요제 그래도 대표적인 가요제는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다 하고 나서 그 음반이 나오게 된 게
5: 네, 그니까 갈색 추억이
4: 그렇죠.
5: 대부분 이제 팬분들은 기억하시는데 그 전에 네. 앨범을 세 장을 냈어요.
4: 네네네. 네, 네.
5: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 김범룡 선배님 곡을 냈어요. 네. 전영록 오라버님이 곡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세근 씨라고 그 제이에게 작곡 쓰신 그 작곡가 선생님 되게 저는 운이 좋았어요.
4: 네.
5: 작곡가 선생님들의 운이 좋아서 예, 그분들 곡을 받았었고요.
4: 네.
5: 그랬는데 그 노래가 또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4: 그러니까 생각대로
5: 쉽지가 안 되더라고요.
4: 좋은 노래고 어려운 노래고 이게 될 것 같은데
5: 안 되더라고요. 예, 그 팬들의 마음을 그 곡이 팬들의 마음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뭔가가 있나 봐요.
4: 그렇죠, 그렇죠.
5: 그래서 안 돼서 아, 이 길을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정봉성 선생님 주신 곡이 터진 거죠. 갈색 추억이.
4: 정봉성 선생님 좀 까다로워요.
5: 선생님이 어려운데 근데 멜로디 선율이 그 바이올린의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약간 클래식하게 들리잖아요.
4: 그렇죠. 그분 자체가.
5: 예, 선생님도 약간 클래식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노래가 이게 들어오는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4: 네네네.
5: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오는 이렇게 오는 시간은 걸리는데 대신에 굉장히 큰 히트가 나고
4: 그렇죠.
5: 대곡인 것 같아요.
4: 그 대형 가수 때 노래를 또 많이 줬잖아요.
5: 네, 우리 조용필 선생님부터 뭐 많은 선배님들이 그분의 곡이 히트가 되면 데이트가 나요.
4: 근데 노래 지도해 줄 때 조금 이게 좀 강하시지 않으셨나요?
5: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4: 아, 그래요?
5: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셨어요. 물론 제가 아예 뭐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소리 내고 하면 그렇게만 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4: 빠르죠.
5: 그러니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4: 그렇죠.
5: 가르치실 때 그렇게 혼내진 않으셨어요. 만약에 잘한 사람이었다면 혼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많이
4: 훈련을
5: 안 받았어요.
4: 그분에게 저 곡 받으신 분들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대부분 이 그냥 까다로우신 부분들이
5: 까다롭긴 되게 까다로우세요. 음정
4: 그렇죠.
5: 느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하고 박자도 되게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4: 그렇죠.
5: 저는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노래를 많이 배우긴 했죠. 오히려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또
5: 그렇죠.
4: 갈색 추억이 뭐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니까
5: 가수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이게
4: 순위 1위가 아마 1년 이상 계속 그때
5: 그때는
4: 꽤 길었어요.
5: 3년 6개월 동안
4: 네네, 그 정도.
5: 그때 톱10이랑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4: MBC에서.
5: 3년 전에 KBS에서.
4: 아, KBS 가요
5: 톱10. 가요 톱10이 있었는데 그 순위에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4: 그랬죠.
5: 30권 안에서. 그러니까 최고 올라간 건 4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들이
4: 그렇죠.
5: 김건모 씨, 이승훈 씨, 뭐 변진섭 씨.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가요계 춘추청 전국시대라고 정말 좋은 가수분들이 만났어요. 히트곡들도
4: 그렇죠.
5: 많고 룰라 뭐 하여튼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트로트로 올라간 건 최고로 그때 당시 올라간 게
4: 그렇죠.
5: 그다음에 바로 그냥 진승훈 씨가 뭐 완전히 뭐
4: 거기는 계속 갔으니까
5: 쭉 갔으니까
4: 네, 이제 탈환을 못하고
5: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제 좀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 내려오고 이번에 좀 한번 또 내려오고
4: 아니 근데 이제 뭐 정노래자랑이나 트로트 쪽에는 그냥 막
5: 엄청나게
4: 막 나왔으니까
5: 그때는 진짜 엄청났죠.
4: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오랜만에 한혜진 씨의 노래를 한곡 이 갈색 추억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갈색 추억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 1993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네. 자,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0: 아니 목소리에 방부제를 뿌렸나요? 네. 아니 93년도에 그때 그 목소리 그대로요.
1: 아 그래요? 네. 근데 목소리도 나이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그렇죠. 좀 많이 두꺼워지기도 했고요. 네, 네. 조금 탁성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아직 소리가 나오니까 오, 아니, 너무 감사하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고음적 부분들도 네. 필요한데 네. 그게 네. 너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1: 다 제가 음이 높아요. 네. 음역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저음과 고음이 네.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에 그래서 좀 많이 네. 애 먹었었거든요.
0: 나이 드시면 힘드니까.
1: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네. 그 고음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제 노래 또 특히 높으니까. 네. 근데 다행히 아직은. 네. 그래서 목소리 좀 나올 때까지 조금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 네. 노래는 미리미리 다 녹음해놓잖아.
1: 그런 분들 가끔 계시다더라고요. 네. 이제
0: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1년이나 젊을 때.
1: 아, 라이브로 많이 녹음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0: 네네네. 해가지고 많이 또. 네. 그런데 혜진 씨는 뭐 네. 그 얼굴도 그렇고 노래도 네. 그렇고 이 성격도 그렇고 변하지 않고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대로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네.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색 추억은 홍보 활동을 많이 했지만 네. 너는 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활동은 그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는 내 남자.
1: 아 방송은 엄청 많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색 추억은 제가 네. 신인이었잖아요. 네, 네, 네. 한혜진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노래가 네, 먼저 떴고 네, 네. 노래 뜨고 나니까 이제 한혜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기억을 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밤을 조금 더 그렇죠. 했어요. 네. 하고 너는 내 남자를 했는데 이제 그런 밑에 곡들이 있으니까 네. 고기를 어느 정도 한혜진은 이제 인정이 된 이게 인지가 되신 네. 거죠. 그러니까 갈색 여기 너는 내 남자는 네. 나오자마자 막 폭발적인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0: 그 방송에 비해서 방송하고 아, 있지 뭐.
1: 예.
0: 이미 필드에서 이미 부르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한 6개월 됐는데 난리가 네. 난 거예요. 네, 네. 그 저는 몰랐죠. 난리가 난지 네. 뭐 어떻게 해서 난리 나는지. 대부분 저는 열심히 해서 사랑을 받았기 네, 네. 때문에 그 완전 대박이 친다는 거죠. 네. 나오자마자 대박. 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저는 너는 내 남자였어요.
0: 대중들이 그냥 부르고 싶어 하는 노래였어요.
1: 난리가 났어요. 진짜 네. 그때는 제가 가는 곳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꽉 낀 청바지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너는 네. 내 남자거든요. 네. 원래 너는 내 남자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곡이 저한테 왔을 때는 네. 그 제목이 꽉낀 청바지 너는 내 거야로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아 너는 내 거야는 좀 팬들한테 너는 내 거야 이러긴 좀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바꾸지 꽉낀 청바지로 제목을 하기에는 좀 너무 네, 의미가 네, 없고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너는 내 남자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다들 꽉낀 청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처음 시작하니까.
1: 첫 스타트가. 그래갖고 지나가면 꽉낀 청바지 간다고 맨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어떤 노래 제 노래 중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네. 그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그렇죠. 노래는 너는 내 남자.
0: 김수환 씨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1: 네, 싱잉하고 저도 놀랐어요. 진짜 네. 놀랐어요.
0: 아니 뭐지? 네, 깜짝 놀래가지고.
1: 네. 네.
0: 근데 이제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1: 네.
0: 그저 흘러가는 노래가 네. 약간 조금은 이제 막 빠른 노래들이 아니어서
1: 제가 빠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네, 네. 너는 내 남자 이후로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세월이 흐르고 네. 약간 슬로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저 또 인생 얘기를 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어떤 노래 좀 멋진 좋은 노래 네, 가사 네. 좀 좋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중에 제가 예뻐하는 네. 훈이용이라는 그렇죠. 후배가 있어요. 오. 제 자켓 앨범을 네, 네, 같이 찍어주는 그 친구가 네. 누나 이거 곡을 하는 누나를 위해서 썼는데 네. 누나 마음에 드시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길래 오. 그래서 곡을 그래 네, 그럼 네. 한번 보내봐봐 이래가지고 들었는데 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모두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었고 네네네. 아픈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마냥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또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위 때문에 또 힘든 일도 생기는 네네네. 일들도 생기고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아, 그래. 그래도 내일이 있고 또 오늘이 네. 또 흘러가면서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0: 실패도 할 때도 네네. 있고 또 사랑의 아픔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잘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 인생을 지나보면 다 바람이더라. 그렇지만 그렇지. 오늘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무 에이. 아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라는 그런 뜻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1: 근데 사람들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네. 다 뭐 100% 완벽하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0: 그렇죠.
1: 아이고 말하지 네. 마세요. 네. 모르잖아요. 네. 사연을
0: 또 저도 아시잖아요. 저도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네. 아픔이 몇 번의 아픔이 있었는데 네.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또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네네. 제 아픈 얘기를 할
1: 수는 없고 아세요? 너 아픈 거 아세요? 네. 이럴 수 없죠.
0: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픔을 이제 다 사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귀고 네네. 지나오니까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또 이겨냈고 그럼요.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그렇죠. 흘러가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흘러가네 그런
1: 그러면
0: 얘기입니다.
1: 그러면 오늘도 한번 네. 그저 흘러가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혜진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저 흘러가네.

0: 그 4부에는 한혜진 씨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뭐 한혜진 씨의 이제 아는 부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는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한혜진 씨에게 네.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1277 애청자분께서요. 오늘 네. 한혜진 가수님 좋은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거창 이현수 씨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혜진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하셨고.
1: 네, 감사합니다.
0: 이준호 씨가 최고 최고 한혜진 가수님 최고 하셨고 네. 가슴이 아파요. 네. 그리고 또 많은 글들은 잠시 후에 4부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종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그 너는 내 남자로 온 동네 언니들의 마음을 드러났다 하신 분 맞죠? 라고 하셨네요.
3: 네. 예, 맞아요. 됐어요.
2: 너는 내 남자. 아, 네. 예, 저 노래 좀 세게 부르시는 분들은 이 노래 딱 그 저 마이크 잡고. 예.
3: 그 전 처음에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원래 타이틀곡이 정해져 있어서 네, 네. 이 너는 내 남자 밑에다 그냥 그렇죠. 수립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네. 가사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 이걸 트로트라고 할 수 있나? 네. 아 이걸 어떻게 막 음악을 네. 만들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 노래를 이제 딱 나와갖고 딱 스타트 시작했는데. 네. 딱 스타트의 주위에서 야, 이 노래 대박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처음이잖아요. 다 네. 열심히 했고 아 그냥 좋다 그랬지 대박이라는 소리를 저는 네, 처음 네,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팬분들이 그런 거 보면 되게 네. 잘 맞추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우리는 음악 얘기하자. 네, 아 여기 네. 음악이 참 좋다. 뭐 가사 요 부분만 좋다 이러는데 팬분들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분들이 훨씬 빨리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갔더니 저기 저게 노래가 떠가지고 네.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떴는지 몰랐는데 제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네. 그냥 부산이 트로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냥 부산을 갔는데 제가 노래 시작하니까 나이트클럽인데
2: 다 따라 불러요.
3: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교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아, 그때부터 아, 이 노래가 이렇게 히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2: 그렇죠.
3: 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러주고 이제 이 노래가 재밌는 건 처음 남녀분이 만나 어색할 때 노래방 네네네. 가서 네. 너는 내 남자 네네.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는 내 여자 네, 이럴 그렇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부킹곡으로 최고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엄청 많이 네. 노래방에서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2: 그러니까 가수들이 말이죠. 네. 노래 만들 때 네. 뭐 음악적 따지고 녹음 따지고 맞아. 막 따지잖아요. 네. 근데 그 곡이 히트하기 힘들고
3: 오히려요.
2: 뭔가 네. 부족하고 네. 이게 될까? 그리고 이제 뭐 세컨 곡 뭐 밑에 쭉 네. 내려온 곡들이 의외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죠.
3: 네.
2: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안동역에서도 그 라이브 카페에서 그 반주자들이 힘들 정도로
3: 네.
2: 이 노래 좀 불러요. 노래 누가 부른지도 모르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3: 그러니까요. 그 너는 그런 거든 그런 거예요.
2: 막 불러대는 네. 거죠.
3: 근데 딱 들으면 좋은 네. 곡은 귀에 오잖아요. 네, 국장님도 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곡을 만난다는 게
2: 힘들죠.
3: 정말 힘들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 따지지 말고 그냥 딱 듣고.
3: 그렇죠.
2: 딱 쳐다보고. 좋다. 오, 이 노래 좋아.
3: 네.
2: 이런 성공.
3: 그러니까 팬분들이 네.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2: 그렇죠.
3: 그냥 음악적으로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좋으면 좋은 네. 거예요.
2: 딱 듣고. 네. 이거 노래 뭐예요? 그냥 물어봐.
3: 그러면 그건 히트.
2: 예. 네. 네. 그리고 번호 따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가서
3: 그쵸,
2: 노래 부르고.
3: 그렇죠.
2: 예. 자기 것처럼.
3: 그럼요.
2: 예. 자, 그런 노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입니다.
3: 그럼요.
2: 근데 요즘 이제 그 이렇게 밀려서 새로운 곡이 나오면 그 네. 전에 이제 떠나가는 곡들 있잖아요.
3: 네네.
2: 좀 아깝지만.
3: 아까운 곡도 되게 많아요.
2: 근데 지푸라기 같은 노래도
3: 네.
2: 그 다른 노래는 할 때 그 노래가 또 막 사랑을 받고 그러잖아요.
3: 그러니까 제가 부르고 나면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네, 많고요. 네. 근데 요즘엔 이제 좀 트로트도 약간 바뀌었잖아요.
2: 네,
3: 옛날처럼 저희들 때는 히트가 돼야만 가수가 될 수가 있던 네, 시대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좋은 경연에서 네. 자기 실력 보여주고
2: 네네.
3: 지금은 이제 가수가 알려지는 시대예요. 좀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2: 네네네.
3: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점도 있어요.
2: 이제
3: 곡이 지금 히트 곡이 안 나오고 있어요.
2: 없어요.
3: 왜냐하면 우리 옛날 네. 우리 선배님의 주옥 같은 노래를 네네네. 리메이크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잘 불렀기 때문에 신곡보다는 네. 익숙한 곡이 네. 듣기가 좋은 거예요.
2: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좀 히트곡이 좀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우리 후배들이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네. 며칠 전에 이제 부르명곡 나가서 네네네.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네네. 후배들이 라이브를 듣는데 와 정말 잘하는 거예요.
2: 그렇죠.
3: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네네. 아 우리 때랑 완전히 다르구나.
2: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네.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많이 네네.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3: 네네.
2: 뭐 음악성적인 부분들 막 고음 지르고 네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 네네.
2: 노래는 노래다워야 되거든요.
3: 네.
2: 감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애절함도 있어야 네.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네. 선배들은 그쵸. 그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3: 우리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네. 디지털 감성이고 네. 정확한 음 박자 정확한데 네. 우리는 약간 부족한데
2: 그렇죠.
3: 뭔가
2: 그걸 채워질 수 있는
3: 약간 빈틈이 오히려 네. 매력일 수 있죠.
2: 원래 히트곡은 빈틈이 있어야만 이때가 되거든요.
3: 마이 비오나 사실. 네.
2: 그 비어 있어야 이게 딱 채워가지고 많은 분들 채우니까 네.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히톡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완벽해서
3: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좀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가수들이 많은데 왜 네, 우리가 좀 네. 명곡들이 안 나올까? 네. 우리 옛날만 해도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저희들이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2: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한 곡을 가지고 꾸준하게 네. 했잖아요.
3: 오래 했죠.
2: 예. 예. 요즘에는 그 아이돌 뭐 걸그룹 이런
3: 맞아. 빨라요.
2: 예. 네. 바로 해놓고 안 되면 바로 넘어가. 네네.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니까.
3: 그러니까 그렇기도 해요.
2: 좀 아쉬워요.
3: 예, 좀 아쉬워요. 예.
2: 자, 좋은 예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료들과 퇴근을 성남으로 해서 동아리탕에 이른 저녁을 벌써 저녁을 먹어요. 네, 그렇군요. 뭐 사정들이 그러니까 좋은 예가 있어서 동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조수정 씨. 그리고 한혜진 가수님 너무 예쁘신데 그 미모 유지하는 막 그것은 이 가요. 그걸 일러줄 수 있나요? 미모의
3: 아니요, 기절? 저는 진짜 네. 옛날에는 마사지 같은 걸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팩도 하고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왜 좋아 보이냐면 살이 좀 쪘어요. 오. 옛날보다 훨씬 살이 쪘어요. 살이 찌니까 탱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좀 많이 말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살이 좀 찌니까 건강해 보이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건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살이 좀 쪄서 그렇게 보일 거예요.
2: 미안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좀 찌는 게 좋아요. 저는 너무 말라가지고 많이 걱정을 해요.
3: 아프냐고 당뇨 있냐고
2: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괜찮아요. 저 아주 깨끗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3: 아, 건강에 이상만 없으면 약간 통통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살 좀 쪄야 돼. 아, 저는 살 찌고 싶어요 진짜.
3: 그럼 저녁에 많이 드세요.
2: 아, 또 그러면 부담스러워. 6시 이후에 밥을 안 먹어.
3: 그러니까 살이 안 붙지.
2: 아침에는 딱 7시 20분에 식사를 하는데 야채로만 먹어요. 야채 뭐 브로콜린 뭐 이런 거로만 먹으니까 살 찔 리가 없어. 그래서 걱정이에요.
3: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야식도 잘 먹어요, 아직도.
2: 그래요? 네. 아, 야, 저녁, 나도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자, 그, 고한희 씨가요, 삼행시 주셨는데 한번 운을 띄워보실래요?
3: 한.
2: 한없이 그리운 천상의 목소리.
3: 이야, 해.
2: 혜진 씨 너무 반갑습니다.
3: 진.
2: 진짜 멋진 여자. 한혜진, 대박나자.
3: 고맙습니다. 네.
2: 그리고 김재욱 씨가요, 벌써 25년 전. 전지의 모 나이트클럽에
3: 나이트클럽으로 저 일 많이 했어요.
2: 출연했을 때 파워풀한 가창력에 놀랬어요.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 바빴죠.
3: 그때는 나이트클럽을 진짜 대한민국 나이트클럽 거의 안 간 적이 없어요. 큰 무대는 제가 다섯 번
2: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도 나이트클럽의 연장선으로 댄스팀 딱 데리고 처음은 아마 댄스팀 트로트 에서는 댄스팀
3: 남자 댄스를 들고 댄스를 들고 난 처음일 거예요.
2: 멤버로 쫙 해가지고 단들은 이제 무용단이 있으면 거의 가서 했지만
3: 제가 전소가
2: 한혜진 씨는 아예 딱 오면
3: 그렇게 했어요.
2: 멋진 남성 댄서들. 지금도 생각이 나요.
3: 아, 그 남자를 바꿨습니다. 여자로. 아, 주위에서 다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2: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때 그게 성공이었는데. 자, 그러면 또 한혜진 씨 노래 서울의 밤을 또 안 듣고 가면 서울.
3: 아, 그럴까요? 오랜만에 또 서울의 밤 한번 불러볼까요?
2: 서울의 밤. 이제 이 노래도 지역명으로 다 바꿔가지고.
3: 이것도 진짜 많이
2: 나이트클럽에 가면 그 동네 이름으로 또 행사장에 가면 그 동네 행사장 이름으로 다 바꿔서 불렀던 노래.
3: 부산 가면 부산의 밤, 대구 가면 전주의 밤,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밤.
2: 제주의 밤.
3: 제가 일본 갔잖아요. 일본 일본의 밤도 불렀어요.
2: 그러니까. 오늘은
3: 이거 해야 되는구나.
2: 마이크 없이 그냥 막 가고 있어요.
3: 제가 이렇게 늘 부족하답니다.
2: 괜찮습니다. 소레밤 달려갑시다.

0: 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독산동의 낮입니다. 예. 장희 씨가 한혜진님 반가 반가 와요 하셨고요.
1: 예. 네.
0: 그 친한 가수들 많으시죠? 네, 가장 친한 친구 가수가 누구냐고.
1: 제가 네. 친한 친구는 너무 많아요.
0: 아, 네네. 워낙 네. 많아가지고.
1: 제가 아는 후배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옛날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아우, 니네들 너무 이쁘다 이러시더라고요. 동료들도 좀 많은 네네네. 편이고요. 저는 네네. 뭐 우리 지금 가까운 우리 회사에 있는 네네. 우리 진송 오빠하고도 가깝고 용님이도 가깝고 뭐 혜연이도 가깝고 다 네네. 가까워요. 근데 그렇죠. 후배들도 되게 제가 친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요. 이렇게 꼰대같이 안 있어요.
0: 아, 그렇죠.
1: 여러분 후배들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0: 그냥 젊은 젊게 보이니까.
1: 아, 그리고 또 저는 젊게 네. 살고 싶어요.
0: 그렇죠.
1: 예, 막 이렇게 어른 대접 받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냥 같은 그렇지. 음악을 하고 어리지만 그 후배들과 같이 음악 얘기도 하고 네네. 좀 편안한 걸 좋아해요. 막 격식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웬만한 후배들하고도 다 친하죠.
0: 네. 네. 근데 이제 경주 한혜진 씨 경주에서 인이 네. 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예쁜 사람 못 봤어요. 라고.
1: 네. 아이고.
0: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경주에서 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예쁜 사람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0: 이쁘다는 거겠지. 예, 예. 네. 그리고 함정희 씨가 오늘 오후도 좋은 가요사랑 애청하면서 치열하게 일합니다.
1: 아, 크, 열심히 열심히 하시네요. 네.
0: 광명의 나오전 씨가 그 이쁜 사람 못 봤다고 하셨던 분이고 네. 일산 수산나님께서 한혜진 가수님 찐팬이에요. 사랑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0: 아 찐팬들이 많고요.
1: 네.
0: 그 대학 동창들은 누구 누구예요? 얘기 물어봤는데 대학 동창 느닷없이.
1: 대학 아 대학생은 동창은. 네. 저기 양수경 씨가 제 대학 동창이에요.
0: 아, 예. 네네.
1: 그리고 이제 용님이 친구도 같은 대학은 다녔죠. 과만 네네. 다르죠. 예.
0: 거기는 이제 한국무용이었잖아요.
1: 예, 고전무용이었고요. 네. 저는 영화과를 다녔고요.
0: 아,
1: 예, 예. 그래서 과만 달라요.
0: 그래서 저 네. 드라마나 이게 네. 탤런트를 네. 하셨군요.
1: 네네.
0: 영화과가 탤런트를 하나요? 또.
1: 아 영화과에는 연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연기 전공이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영화과를 나왔다 해서 다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도 감독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있고. 작가 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저는 연기를 전공해서 네. 연기를 했던 거죠.
0: 아니 감독에도 잘했을 것 같아요.
1: 제 감독이서는 아주 싸싸하게 잘했을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네. 꽃다리밖에 못해 켜. 엠마 이렇게.
1: 네. 네.
0: 아 그러면서 딱 풀어주고 말이죠.
1: 예, 예. 네.
0: 잘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한혜진님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영화 재상에서 볼 수 있다니.
1: 네. 네.
0: 또 한혜진 가수는 서울의 밤 애창곡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0: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반갑다고. 그리고 이준호 씨가 갈색 추억을 네. 좋아한다라고 네. 아까 또 전해드렸던 노래이고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분들 유성한 씨 그리고 대전의 김윤혜 씨 네. 만나서 반갑다고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창석 씨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한혜진 씨의 노래 중에서
1: 네.
0: 또 안 부르면 안 될 노래 너는 내 남자가 이 노래 부르기 전에
1: 네.
0: 그 지금 이제 종로 3가라고 하는 노래도 잔잔하게 이제 언제부터 잔잔한 노래들이 많았어요.
1: 저는 그 종로 3가가 삼각보다 지푸라기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0: 네네네.
1: 종로 3가는 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0: 네네.
1: 근데 제가 부르는 것보다 그 우리 후배 가수 중에 아우 그 얼굴이 생각나는데 그 동생이 불렀는데
0: 네네.
1: 그 동생이 월등히 잘 불렀어요 저보다. 근데 아 참 제가 아끼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 약간 예, 네. 예. 종로 3가 익성동 골목 가로등 네. 밑에 그게 참
0: 저는 대화듯이 우리
1: 네.
0: 얘기 예. 에세이처럼 또
1: 예. 그렇게 하면서 뒤에 좀 빨라지는 네. 건데. 아 근데 좀 제가 곡은 참 좋은 곡을 받았는데 네. 의외로 조금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0: 그런데 이미지적 부분들이 네. 워낙 좀 뭔가 시원시원한 노래를 부르다가
1: 네.
0: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과도기적
1: 그럴까요?
0: 예.
1: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느린 네. 노래도 한번 했어요.
0: 네.
1: 다음에 또 어떤 노래 할지 모르겠지만 가수는 좀 다양해야 된다고
0: 그럼요.
1: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네. 참 아까도 말씀하셨던 쥐프라기도 참 좋은 노래고요.
0: 그렇죠.
1: 돌았을 때도 참 다 좋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0: 네.
1: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반응은 오는데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좋은 곡을 부른다 이 생각을
0: 그럼요,
1: 항상 하고
0: 그럼요.
1: 있어요.
0: 예. 그리고 이제 그저 흘러간 애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전해지면
1: 네.
0: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1: 네.
0: 또 본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노래니까
1: 네, 네.
0: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한 곡을 라이브로.
1: 네, 예, 예,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너는 남자. 네. 이 노래가 항상 마지막 곡으로 가야 돼요.
1: 그래 신나니까.
0: 네, 신나고 목청껏 부를 수 있으니까.
1: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0: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노래도 부르고 나면 그 뒤에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1: 그렇죠. 네. 이날 그냥 딱 폭발적인 노래라.
0: 네. 나는 내 남자. 아, 목 아파. 제가 부르면 목 아파요. 자, 하린 씨의 노래 너는 내 남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마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네. 싶어요. 혜진 양 반가워요. 평강공주님께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도 청주한 씨라는.
1: 아, 맞아요.
0: 청주한 씨예요? 예, 예, 예. 오, 이분들은 어떻게 아는지.
1: 같은 한 씨가 별로 없으니까요.
0: 아, 예, 청주한 없으니까. 씨. 예. 그리고 최배려 씨가요. 이분은 배려를 참 잘하시는 분인가 봐. 한혜진이 너무 반갑고 자꾸자꾸 예뻐지시네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피부 밀 사랑합니다.
1: 저 노력하겠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갈색 추억이 참 좋아요.
1: 예.
0: 갈색 추억은 그때부터 예. 지금까지 좋아하니까.
1: 네.
0: 네. 너는 내 남자.
1: 아, 갈까요? 너는 남자 갈게요.
0: 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예. 마무리 해야 되니까. 자, 너는 내 남자. 갑시다.

0: 김영문 씨가 한혜진 가수님 가요사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한혜진 가수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팬분들에게 네. 또 청취자분들에게 감사의 표현 한번 네. 해주실까요?
1: 오늘 그 조용의 그 가요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없이 반갑고요. 늘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는 가족 같은 가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리감이 없는 가수.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가수.
1: 예.
0: 그리고 이 가요 세상의 MC 출신의 가수. 네. 한혜진 씨 오늘 또 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1: 네.
0: 더 많이 바빠지셔서 못하도 네. 저희는 응원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래도 시간에서 오시고.
1: 네네. 네. 네,
0: 오늘도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노래는 내 팬이 되어주세요. 팬의 학불리스 노력하시는 그 전우주 씨의 인생은 본전 1승 하신 분이죠.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혜진 씨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 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 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 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 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풍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바닷가에 가서 돌을 손에 쥐어보면 거친 구석 하나 없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바닷가의 돌들도 처음부터 둥글고 매끄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날카롭고 각진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렇게 모관한 돌을 지금의 부드러운 몸짓으로 바꾼 것은 수십만 번, 아니 수백만 번의 세월을 받아내야 했던 파도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와 바위와 부딪히고 돌끼리 부딪히고 깨지며 돌은 자신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진 매질을 견뎌내고 나서야 돌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둥근 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둥근 돌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거친 파도가 삶을 흔들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 파도에 부딪히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의 모서리가 깎여 나갈 때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이는 세상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둥근 마음을 서서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끝내 둥글고 단단해질 우리 둥둥 가족분들의 오늘을 응원하며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채환의 파이팅이었습니다. 바닷가의 돌들이 파도를 맞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져 둥그러지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거친 파도를 맞고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둥근 마음을 서서히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가장 빛나는 몽돌이 남듯이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층 더 단단하고 유연해진 우리가 남을 테니까 말이죠. 한 주 동안 가장 지치고 힘든 목요일이죠. 우리 둥둥과 함께 하시면서 그 힘듦을 더 단단하고 둥그런 마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코너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노래한 현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현충일이자 시민단체들이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맞아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경기도 연천 호로고루 마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나핵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791명을 대상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30%는 보통, 24%만이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여유를 잃어버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더 좋은 길은 없는지, 주위 동료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필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숨 한 번 돌리고 여유를 찾아야 할 때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유를 잃어버린다면 삶의 방향과 참된 행복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늘 여유 있게 살아야 한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멈추고 쉴 곳이 없으면 법을 알 수 없고 세상 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생각을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히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하게 된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바쁠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 운행은 쉬지 않는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삐 바뀌어도 그 광명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할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마련하고 바쁠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디모데 후서에는 서두르지 말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에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해탈이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니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심경을 말함이니라. 네, 우리가 이 해탈을 꿈꾸는데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경지가 아니라 우리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마음 한번 챙기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마음 한켠에 여유와 또 넉넉함을 가질 때 그것이 곧 해탈이고 또 해탈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항상 여유를 남겨두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쿠키앤초코의 낭만적인 음악과 커피 한 잔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천주교에는 성월이라는 게 있는데요. 1년 중 어느 달을 하느님이나 성인께 특별히 봉헌하며 공경하도록 정해놓은 달입니다. 자, 지난 5월 가정의 달은 성모 성월이었죠. 우리 성모님께 특별히 또 기도를 드리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은 이것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고자 제정한 성월인데요. 자, 6월 이 성월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자,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 성심 성월, 2번 성 요셉 성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철, 이용현, 이견이가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길.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노래한 현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현충일이자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맞아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경기도 연천 호로구루 마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특히 연천 호로구루는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이 격렬하게 대치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장소여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이야기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나핵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가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남북 접경지인 연천에서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올해 과거 고구려 성토했던 연천의 호로구루성에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는 맨 처음 2024년 6월 6일 철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작년에는 파주에서 올해는 연천에서 열렸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도의 행사입니다.
1: 예.
2: 이것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회담 전날 50여 명의 목사들이 개풍단지가 보이는 접경지역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 기도 모임이 접경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DMZ 기도회로 이어졌어요.
1: 예.
2: 그리고 판문점 회담 1주년이 되는 해에 손잡기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철원에 가면 국경선 평화학교가 있는데 정지성 목사님이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년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접경지역에서 이어지는 평화의 노래마당입니다.
1: 네.
2: 노래는 어떤 이념을 떠나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손잡기 운동에서 마음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파주까지 오는 평화의 배가 합류를 했고 올해는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씨가 제주도에서부터 연천까지 근 한 달간 뛰어서 함께 합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써 오셨는데요.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 코리아 평화의 날까지 제정을 하고 이 남북 접경지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무엇보다 접경 지역은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DMZ 하면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비무장지대가 무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또 풍선을 날리고 서로 비난 방송을 하면서 접경 지역은 늘 분단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긴장의 자리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평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런 지역 주민들의 활동이 안보에서 평화로 옮겨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안보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평화가 곧 안보인 셈이죠.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북한의 동향이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 예,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 남과 북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 그것도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로 북에서는 규정하고 있잖아요. 북의 이런 정책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는 북과 관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0: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1: 예.
0: 우리 민은 지금까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유구한 전통을 가진 민족이기에 서로 증오하지 않고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언제나 꿈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1: 네.
0: 우리 정부도 북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금 바늘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 우리 정부가 이제 대화를 위한 이 바늘구멍이라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이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0: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때 북은 마음을 열었죠.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도 해결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은 남과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시급하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코리아 평화의 날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또 종교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예, 올해 코리아 평화의 날은 정전 73주년이 되어서 73인의 준비위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각계에서 노래팀들이 참여했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종교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계속 평화의 날 행사를 해나가면 점점 관심도 증폭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사에는 원불교에서도 노래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노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고 생각해요.
1: 예, 아마 지금은 그리스도교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0: 네, 그리스도교인도 있지만은 캐톨릭에서도 수녀님들도 오시고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도 오고 전국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1: 예, 예.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또 단체하면 또 우리 종교인들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종교가 함께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나혁진 목사님께서는 특히나 목사로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예, 지금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전쟁은 한 번 시작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끝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희생자들이 생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죠.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이웃 종교들은 한결같이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들의 가르침은 자신을 비우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죠.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증오와 폭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특히 종교인들은 더 그렇다고 보는 거죠.
1: 예. 자, 이 코리아 평화의 날을 만들고 또 이런 행사를 주최한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마 제4회 코리아 평화의 날 아마 내년이 되겠죠. 6월 6일 그 행사는 이제 고성이나 아니면 인제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손잡기 운동을 할 때 슬로건이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였거든요.
1: 예.
0: 이제 접경지역은 긴장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노래하는 평화의 공간, 생태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갔으면 합니다.
1: 예.
0: 매년 6월 6일 이어지는 행사이니만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해서 평화의 공간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0: 지금은 남북 4km가 DMZ이지만 한반도 전체가 비무장지대가 되는 날을 꿈꾸면서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특히 종교인들은 그 속에서 되어지는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기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의 정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이고 참 감동입니다. 더 이상 이 남북 접경지인 이 DMZ가 이 냉전의 이 기운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꽃피는 봄, 평화를 노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꽃피는 봄에 이제 내년에 제4회째 코리아 평화의 날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소풍을 가서 함께 평화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 네.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나핵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평화의 노래.

서로 다른 믿음의 벽들, 이념과 사상의 벽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든 상상의 벽들, 당신은 어디에 갇혀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예수 성심성월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6월 한 달간 기념하는 예수 성심성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년 중 어느 달을 하느님이나 특정 성인께 봉헌하면서 공경하는 달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각 달에 따라서 신자들은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하며 공식적인 행사도 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월을 성요셉성월, 5월을 성모성월, 6월을 예수성심성월, 9월은 순교자성월, 10월은 로사리오성월, 11월을 위령성월로 각각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은 예수 성심성월로서 예수님의 성심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달인데요. 여기서 성심이란 예수님의 성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의 성심은 인류 구원을 위해 몸소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성심에 대한 신심은 천주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신심인데요. 천주교에서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성월로 지정해 성대히 기념하고 성시간 등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거행하며 예수 성심에 대한 신비를 묵상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6월 한 달간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 성심성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 참 통하는 것 같죠? 우리 불교나 원불교에서 늘 이렇게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챙기고 이 마음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나 원불교인데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6월에 예수님의 성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달이라고 하니까 네, 그 예수님의 이 성스러운 마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몸소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랑을 무한히 베푸신 그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특히나 무아 봉공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리의 결론 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아본공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이 공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것과로 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는 6월이라고 한다면 네, 특별히 참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예수 성심성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원불교에서도 6월의 첫날 그 6일 대제로서 우리 성인들 우리 대종사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크신 그 정신과 사랑을 본받는 달로 시작을 한 만큼 다 이렇게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자, 선정희님께서도 오늘 퇴근하면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잘 들으면서 방송 퇴근을 하셨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309 쓰시는 분도 정답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또 천주교 신자라서 잘 알고 있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입니다. 이용현의 날개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세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문제 한번 드릴까요? 이것은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제철인 산나물이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특히나 많이 수확이 됩니다. 깊은 산속 곳곳에서 자생을 하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술에 취한 사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이 산나물. 이 산나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유쾌한 노래네요. 한복남입니다. 빈대떡 신상.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간단한 그냥 퀴즈로 오프닝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정답과 또 참여 문자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시작부터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술이 취해 아니냐, 술에 취했으니까 이렇게 또 취나물이다, 제가 술에 취한 그런 모습을 형상을 빗대서 만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 정답은 바로 곤드레였습니다. 곤드레 나물이요. 아, 무릎을 탁 치시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고마워서 우리 제작진이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우리 상수동의 신미애님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신미애님 듣고 계시죠? 주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보내실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주소하고 성함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드레의 정식 명칭은요, 고려 엉겅퀴래요. 고려 엉겅퀴. 엉겅퀴도 몸에 좋다고 그러던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이 보릿고기의 시절에는 구황 식물로도 활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향도 좋죠. 은은한 게. 영양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요즘 많이 찾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갓 지은 따뜻한 곤드레밥 맛있죠. 양념장 올려가지고 비벼 먹으면 맛있고요. 또 들기름 넣어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참 맛있고요. 또 어느 분은 우리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은 요거 달래간장으로 비벼야지 제맛이 난다고. 곤드레 만드레 박현빈의 노래에도 있다고 또 붙여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곤드레 요리 있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보내주시고요. 뭐 이럴 때 또 비법 레시피도 좀 알고 하면 좋죠. 모쪼록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제철 음식 많이 드시면서 미리미리 건강을 가득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여러분과 함께 2시간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3부 4부는 뉴캐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도 문을 열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에 어서들 찾아와 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여 고지 할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고요. 저는 강원도 아리랑 하춘화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7조 원 가까이 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181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늘면서 증가폭은 전월에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 2천억 원 늘었고요. 기타 대출은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을 점검하는 등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요. 은행권도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은행권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커진 만큼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한편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죠.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인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입니다. 11시에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또 2차전인 멕시코전은 다음 주 금요일인 19일 오전 10시에 열리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하는 3차전 경기는 오는 25일입니다. 역시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내일과 19일 그리고 25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광화문 광장 경기 응원이 열린다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더위가 그리 심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5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주말인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홀로 우는 별 심정자가 불렀고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가지 말라고였습니다. 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박시우 군이 찾아왔어요. 아저씨 퀴즈가 너무 어려워요. 곤드레죠? 하면서 저 오늘 학교에서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하고 왔어요. 운동으로 수영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더니 야 생존 수영은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건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물가에서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은 미리미리 좀 몸에 익혀놓으면 좋죠.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 같은 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몸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가장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박시욱은. 돼지국밥 잘 먹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요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로 신청곡이 왔어요. 근데 이게 타 프로그램 생방송 때 전화가 와가지고 성함하고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지역 부분을 잘 못 들었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님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장애를 좀 앓고 있는데요. 간암과 간경화로 수술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이구 이런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배호의 비오는 남산을 청해 주셨는데 본인의 힘든 부분과 또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된다면 좋겠고요. 우리 비오는 남산 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님 열심히 잘 회복하시고 좋은 결과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일단 이 노래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진의 목소리였죠. 지금 그 사람은 강남에 계신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노래로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먼저 할게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기타 라이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우리 대구 북구 윤형주님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도 가슴을 울리는 어제 통기타 라이브가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뭐 저도 한 1년 반 넘게 옛가요 듣고 노래를 하면서 저의 음악적인 그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많이 발전하고 늘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공부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찾아주셨고요. 우리 매호동 가로수님도 오늘은 아파트 경비 근무 중에 아름다운 인생 청취 중이시라고 또 짬을 내서 찾아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가시도친 장미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전주 현동수님도 이제는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려집니다. 기다린다는 건 좋은 거죠. 그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린다는 건. 예. 그리고 보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거기에 또 좋아하는 마음과 또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도 같이 담겨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청해 주신 노래 좀 배달할까요?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을 듣고 싶으시다고 우리 도선역의 박병로 기사님이 날씨가 겁나게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달려봐요. 아, 박병로 기사님,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은 기분은 그렇지만 늘 안전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준비해 놓도록 하고요. 또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 전주에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참여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사연을 듣다 보면 글들을 참 청취자분들이 잘 쓰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청하는 것에 좀 만족하고요. 가끔 옛 노래를 한 곡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되고 되고는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우리 박현석 기사님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또 가끔 사연을 주고 싶으실 때는 사연도 주시면 되죠. 하지만 아예 참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건 계속 해주셔야지 됩니다. 현인의 불국사의 밤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현인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불국사의 밤으로 듣도록 하지요. 왕장군님은 그날 밤의 탱고를 청해 주셨네요.

노점상신 신규식님의 청춘의 시절 이야기, 인천에서 있었던 젊은 시절의 음악 이야기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전해드리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에게 사장을 들여보내라며 건달들은요 룸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강원도 분으로 순박하고 사람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런 조직은 처음 대해보는 듯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죠. 사장님이 따라서 룸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에 웨이터와 양주와 안주가 룸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종업원도 따라 들어갔죠. 한참 후 밴드가 들어오라고 해서 저도 악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조금은 무서웠지만 나름 열심히 연주를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휴, 젊은 친구가 실력이 괜찮네 하며 팁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양주를 20병, 맥주 한 박스 많이도 마셨습니다. 정도를 먹고 종업원들에게 팁도 많이 주고 저에게도 일반 손님 밴드비보다 두 배나 넘게 팁을 주었죠. 전부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요. 미안하기도 해서 직원들과 상의 후에 절반을 사장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됐다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기택의 마그도로스바 우리 신규식님이 보내주신 뮤지션 성장기 이어서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재란의 박달재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들꽃님이요. 정겨운 방송 최고의 방송 아름다운 인생 최고입니다. 충성 최고의 극찬을 해주셨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부산은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에어컨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2시간 신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오늘 바람이 진짜 산들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고 하나도 볕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썩 괜찮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산책하시기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변산 민호님은요 농촌 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퇴근길에 병원에 들려서 영양제 링겔 맞고 집에 와서 방송 들으며 누워있습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산다는 게 뭔지요. 그나마 이 시간이 있어서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행복합니다. 민호가 올립니다. 우리 민호님 병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슬퍼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도 걱정하십니다. 빨리 뜨뜻한 방에서 누워가지고 빨리 약 드시고 깨끗이 병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3부에서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가득 모아서 전해드리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열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늦지 않게 어서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그 퇴근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아버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승재님의 따님 어린이집 교사신데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네요. 오늘도 어린이집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안전운전 화이팅.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지금 퇴근길 이제 집으로 귀갓길이신가요? 아빠 운전하실 거고 따님은 옆에 타셨을 텐데 아빠 따라 부르시면서 행복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부평의 맑은 호수님의 신청곡 이상열의 못 잊어서 또 왔네 들으시면서 3부로 건너오셨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미영님께서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박상규의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요 곡은 저희가 음원이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음원을 좀 준비해서 들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동식님도 며칠 전 저희들한테 신청곡을 주셨어요. 머스마들의 노래 밤에 가겠소 또는 사랑은 하나 신청했는데 음원이 없나요? 없을까요? 안 나와서 궁금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해주셨어요. 저희가 음원 준비해가지고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언제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전해드릴까요? 아무튼 음원이 확보가 되고 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은 한 곡씩 한 곡씩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이경수님은 배호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영부님 임자 노래 청해 주셨는데 먼저 이 노래들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더 듣고 싶으면 다른 노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아름다운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7초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사랑은 계절 따라 박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노래는 탑심리로 테이블에 계신 우리 김희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리퀘스트 뮤직 박수박수 부산 테이블 착석합니다. 동네에서 구경옥님 부산 테이블에 계세요. 사연이 더 있습니다. 초등학생 애청자까지 참여하니까 너무 좋아요. 배호 노래를 신청하셨던 번님 잘 쾌유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단백질 식품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음식을 드시면 마음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부산은 낮엔 조금 더웠어요. 지금은 기온이 괜찮아서 좋습니다. 구경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부산의 우리 꼬마 애청자죠. 우리 시우군 사연 있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노래를 트로트처럼 불러서 혼났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니 왜 혼을 내셨을까요? 다 개성인데. 동요같이 안 부른다고요? 글쎄요. 저는 동요같이 부르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시우군 잘했어요. 역시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암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심상우님이 지금 아내분과 산책 중이시래요. 사연 주시고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제첩국으로 제첩국 그 조그만 손톱 같은 그 조개지요. 민물 조개 그거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이게 하구에 해안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그러던데 제첩국으로 식사를 했고요. 지금은 화명생태공원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아내랑 걷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즐겨 들었던 부산 어느 방송의 로컬 방송이 없어진 지 10여일 지났네요. 아직까지는 슬프고 그립지만 서서히 이것도 기억에서 잊혀지겠지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오늘은 신청합니다.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청해 주셨고요. 또 일산에 계신 우리 조형일님께서도 사연 주셨습니다.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를 신청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구이에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네요.

역시나 김상진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즐기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평강공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공주님이 늘 좋아하시는 가수 중에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걸요. 김상진 가수. 저도 좋아합니다. 아유,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구님. 제가 제 차, 저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했더니만, 아 글쎄, 문주라는 노래를 또 청해 주셨어요. 돌지 않는 풍차, 음악다방에 와서 신청합니다. 문주란 노래 나가고 있는데 왔어요. 오늘 한 박자씩 지금 늦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부님.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한 곡 더 빨리 보내세요. 한 곡 더 다른 가수로. 오늘 안 나온 가수로 좀. 오늘 DJ 은이 문호를 확 열었습니다. 대구 전종구님, 대구 테이블 오늘도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전종구님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도건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석입니다. 즐거운 시간 기대됩니다. 해주셨어요. 전주에 살고 계신 현동수님, 그 엉겅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엉겅퀴 사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꼭 바닷속에 멍게 같아요. 예. 멍게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보라색으로 된 멍게다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엉겅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청해 주셨네요. 요즘 현동수님이 그 원 플러스 원에 꼽히셨어요. 지난번 예전에도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어 있고요.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까지 들려드릴게요. 얼간이 짝사랑 쉐그린이 불러줍니다.

진행자님, 멍게가 검은색이라고 하셨나요? 해삼이 검은색이고요. 멍게는 주황색입니다. 평강공주님이 주신 그 문자를 보고 딱 생각했더니 멍게가 아니라 성게예요. 성게. 예, 별처럼 생겨서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바다생물 성게. 성게알 우리가 먹잖아요. 엉겅퀴가 딱 보라색인데 그렇게 모양이 생겨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 DJ 은과 함께하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 3부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의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우리 검은나비의 당신은 몰라. 이 보컬이 최원이죠. 최원의 멋진 목소리 감상하시고 4부로 저는 건너가 있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에서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1순위는 오기택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60-70년대 초반까지 전기가 없어서 건전지 라디오로 들으며 따라 불러댔던 그 노래는 등대지기입니다. 그 시절로 저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뿐은 아름다운 인생뿐 맑은 음성, 진행, 노래 거기에 반주 모두 최고인 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 아, 이수미의 이 노래도 좋겠네요. 경기도 시흥시 한재환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요. 아, 사실은 이 주된 내용은 오기택의 노래인데 오늘 오기택 노래가 먼저 선곡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를 지칭해 주신 내 곁에 있어주 이수미의 노래를, 이것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한재환님이. 그래서 4부 시작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연과 더불어서 그 음악을 주시잖아요. 옛 추억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그 누구, 그리운 누구, 뭐 고향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져요. 이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신청곡 이 코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탁 소개하고 노래를 탁 선곡하고 진짜 옛날에 음악다방에서 DJ가 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DJ 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4부 시작됐습니다. 잠깐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조금 소개할게요. 전주 현동수님이 이수미 가수는 노래 참 좋아요. 그래요. 예, 떠나가셔도 음악은 남아있네요. 예.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가수는 노래를 남기네요 정말. 우리 변산 민호님께서 그 이 시간 애청자님들 혹시 울치가 뭔지 아시나요? 울치요? 울치 때문에 고민입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시골에서 논농사 짓는 분들은 이 울치 때문에 다들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울치가 뭘까요? 뭐 여치 같은 건가요? 이렇게 곤충인가요? 민호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모르면 민호님이 대답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제가 궁금돌이라서 궁금합니다. 뭔지 울치.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이 조금 전에요. 제 문자가 혹시 방송 나갔나요? 제가 손님이랑 탁 얘기하다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2부 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사연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실 때 사연을 소개해서 안 바쁘실 때 했어야 되는데. 나주 한평에서 이기홍님께서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네요. 오랜만에 한자 적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각시 손영의 큰 병고를 겪었는데 더욱더 건강하기를 빌면서 선우영의 능금 꽃피는 산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내의 건강 쾌유를 빌면서 청해 주셨고요. 네, 얼른 쾌차하시고 건강하게 이기용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손대식님이 최동길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어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산의 개나리님이 옛가의 신청곡은 수수께끼입니다. 진미령의 소녀와 가려둥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우리 개나리님이 나름대로 자신의 컨셉으로 재미있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수수께끼 정답 오늘은 저희가 해결을 못해드리겠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음원들이 후반부에 나중에 만든 음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가요제에 출품했었던 장덕이 이렇게 지휘하고 그때 음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꼭 선곡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태백님이요. 음원이 없다는 걸 눈치채는 대단한 청취자들. 그리고 음원을 꼭 준비하겠다는 제작진들. 살다 살다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넘게 가족으로 남아있는 이유죠. 우태백님께서 살다 살다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가족같이 끈끈한 우리 방송 참 정이 넘치고 좋습니다. 아, 울치가 뱀장어같이 생긴 건데 논뚝에 구멍을 뚫어요. 우리 전주 현동수님이. 가시도 친장미님도 논두렁에 구멍내는 드렁어리라는 것 같아요. 아, 울치를 드렁어리라고도 하나 봐요. 아, 그렇군요. 예, 민호님이 답을 주셨어요. 뱀과 비슷한데 물웅덩이에 사는데 논두렁에 구멍을 내서 물이 다 빠집니다. 머리가 아파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저 오리농법 같은 거 하고 그럼 막 잡아먹고 그럴 텐데. 예. 아, 오리농법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호님? 이게 저 농약을 안 치니까 다른 생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아, 농사는 민호님이 짓고 저는 음악 선곡합니다. 매호동 가로수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모정의 메아리 그리고 김하정의 잊지 못할 그 이름 이어집니다.

방송이 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완주군 미영님, 시흥시 한재환님, 동네 구경옥님, 말고노수님, 해운대 방현재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인가족 여러분 응원 많이 합시다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인천 오라방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체코와 11시 오전 11시에 월드컵 있어요. 힘내서 응원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호님 아기 아빠 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린다고 평강군주님이 이미숙의 잊혀진 여인 청하시면서 축하 멘트도 주셨어요. 이 곡으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했다 하며 후래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가운데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 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이 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순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타고난 복이 참 풍성하다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현실에선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보다는 하루하루 고단한 세상을 버텨내며 타인이 누리는 행운과 결실을 시샘하듯 부러워하고 정작 스스로의 처지를 내세워 복이 없다며 한탄하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이라는 신성한 결실은 어떻게 해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일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삶의 매자리에 죄업과 복덕 가운데 무엇을 더 부지런히 심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로베시티의 어두운 길 혼자 거닐듯 듣고 왔습니다. 선한 업을 즐겨 행하면 복덕을 누리지만 그릇된 악행을 거듭하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와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한 복덕을 누리고 싶어하지 고통스러운 벌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고락의 파도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밀려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2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받는 사람은 많고 낙받는 사람은 적다. 죄업을 지으면 필연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복덕을 정성스레 일구면 자연히 풍요로운 복락을 건져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늘 맑은 기쁨과 은혜로운 즐거움을 안심하고 누리기 위해선 타인을 원망하거나 요행을 바라기에 앞서 지금 내 손으로 어떤 인과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1장 온 천지 일체 만물,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우리가 평화로운 낙원 세상을 염원하며 살아가는 까닭은 그만큼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대동의 세계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선량한 마음으로 선업을 즐겨 행한다면 평화로운 낙원은 더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텐데, 여전히 인류의 현실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공덕을 쌓기보다 죄업을 짓는 발걸음이 더 잦기 때문일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다고 일깨워 주셨듯이, 복을 일구기는 어려워도 죄를 짓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복을 짓기가 고되다고 해서 선업을 쌓는 일에 소홀하다 보니 풍요로운 복락을 누리기 힘든 것이고, 죄를 범하기는 쉽다고 해서 그릇된 행실을 자주 반복하니 삶의 벌을 받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타인의 탓이 아니라 과거 언젠가 나 자신이 지었던 과오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응당 벌을 받기보다는 축복 가득한 복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 대신 평온한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끊어내야 할 악습은 무엇인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험한 세상 등불되어,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졸 오스트로퍼의 피안을 보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받는 사람은 많고 낙받는 사람은 적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심어둔 원인에 따라 정당한 결과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업과 복덕의 이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허물을 지으면 과보를 받고 공덕을 쌓으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선업을 일구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릇된 죄업을 짓지 않도록 매 순간 마음을 챙겨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돌아오는 모든 결실에는 나 자신이 먼저 행했던 근원적인 원인이 반드시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복을 심고 마땅히 그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진정한 공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훨씬 크다는 얘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라. 나의 이 법은 최존 최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법이 최고로 크고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해서 이 모든 공덕에 비하면 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이게 이제 그 불교원 불법은 우리가 무상대도라고 그러죠. 예, 무상대도다. 불법이 무상대도다. 아, 불법. 이제 그 제가 잠깐만 내 법을 바르게 생각하면 갖고 받을게 생각하고 있어서 얻는 공덕이 삼천대천 가득 찬 칠보탑으로 베푼 공덕보다 크다. 그것만 갖지 못하다니까 이것이 더 크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라. 나의 이 법은 최존 최기대. 부처님께서 말씀해 내 법이 최고로 높고 높고 최종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공덕은 어디다 다 비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가 없는 큰 도다. 이것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한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최고로 좋고 최고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 작아도 그 값싼 옷을 많이 입는 것에 비하면은 이것이 훨씬 승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법이기 때문에 이 큰 법은 잠깐 네가 스쳐만 가고 생각해도 그 공덕이 훨씬 크다. 크게 미친다. 근데 지난 36장, 35장에서 공부하실 때 이 법문이 한번 귀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법이 크다, 공덕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러긴 한데 여기서도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차 있는 17가지 보배로 공양한 것보다 네 스스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갖고 있어도 얻는 공덕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 그거보다 더 크다. 갖지 못하다. 내 법은 왜 그러냐면 최존 최기하기 때문에 내 법이 최존 최기한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비교해 볼 때 하물며 그 공덕에 비교해 보면 어림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의 법은 이렇게 조금 과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칠보보시가 그 보물 한두 개만 갖고 보시를 해도 크게 되잖아요. 옷도 좋은 거 사 입을 수도 있고 음식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음식이 많고 좋은 옷이 있더라도 그거보다도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법을 잠깐 생각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있는 욕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뒤에 말씀 나오는데 마음으로 갖는 공부는 그 공덕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비교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아까 불법을 만나기가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삼천일 한번 바닥에 올라와서 그 구멍 뚫린 나무에 목을 넣고 내 모가지를 넣고 예, 숨을 쉬는 것이나 가는 바늘로 예, 던져가지고 그 겨자씨에 맞추는 것이나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귀하고 힘들고 어렵고 좋은 것이고 가치가 큰 것이. 예, 그런 불법을 만나서 네가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공덕이 그렇게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 말씀. 고로 경해 운하사대 일념 정심이 시 도량이라 승조 항사 칠보탑이로다. 보탑은 필경의 쇠유진이여니와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라 하시네. 왜 그런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왜 칠보로 삼천대책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잠시라도 바른 법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왜 공덕이 크냐 그 말씀 여기에 지금 해주신 것이 고로 경에 오나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이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은 이 도량이다. 이거는 원래는 운동장 할 때는 장자예요. 도량으로 볼 때는 량으로 읽어요. 네, 운동장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장이라고 하는데 도량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아까 우리가 한 이것도 원래는 포거든요. 포. 근데 보시 할 때는 보시로 이렇게 예, 보로 읽어요. 원래 그 포목점 할 때 이 포자인데 보시 할 때는 이게 포로 써놓고 보로 얻는데 여기도 예, 운동장 할 때는 장자입니다. 근데 도량 할 때는 이렇게 써놓고 도량이라고 읽어요. 예, 이 도량이라 그 부처님의 바른 법문을 내가 마음으로 탁 새기고 있으면 이것은 예, 내가 이것이 도량이다 그래. 예, 도량.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곳이. 그래서 승조, 승하다. 진, 지을 조자. 이길 승. 항사, 칠보탑. 항사는 항하수의 모래죠. 항하수는 중국에 있는 그 큰 강인데, 그게 그, 지금 이것이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큰 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강에 모래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항하수에 있는 그 숫자를 많다고 표현할 때 항하수에 있는 모래수와 같다고 말을 표현하죠. 항하수에 있는 항하수라는 그 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그 숫자만큼의 예, 탑 칠보로 탑을 짓는데 그 모래 숫자만큼 지어요. 칠보로 탑 하나만 지어도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칠 항하수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칠보로 만든 탑이에요. 이 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엄마 아빠 얼마나 줘야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항하수에는 모래수야만큼 모래숫자만큼 모래수야만큼 그 탑 그렇게 해서 항하수에 있는 칠보 탑을 이긴다. 탑을 조성한 것보다도 이긴다. 무엇이? 일념 정심이. 사람이 한 생각 진리의 바탕에서 그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도량인데 돌을 닦는 그 도량인데 그 도량의 마음은 돌을 닦는 정 바른 마음은 항하수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칠보 탑 칠보로 만든 탑보다 짓는 것보다도 더 승하다 좋다 더 높다 더 이긴다 그 탑을 이긴다 공덕이 그래서 한 생각 바른 마음이 칠보탑 한가수의 모래 숫자만큼 칠보탑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포탑은 이 칠보탑 칠보로 만든 탑은 반드시 필 반드시 필 구경경 예. 마침내는 결국은 부서질 새. 포탑은 언젠가는 부서져서 티끌이 돼, 티끌진. 티끌이 되니와 일념의 한 생각이 바른 마음은 어디를 이루냐면 성정각, 이룰성자 바르게 깨친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념정심이 포탑보다 승하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출가하길 원광대학에 다닐 때니까 한 50년 전쯤 되네요. 근데 그때 그 총부 옆에 집에 가까운 집에 여타원이라고 그 본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 여타원님이 거기에 그 남편 부군하고 와서 계셨어요. 근데 부군은 몸 전신에 그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구 분이었어요, 대구. 대구 교도셨는데, 이 그 부군이, 본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50년이니까 한 60, 70년, 70, 80년 전에 대구에서 은행에 지점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경제가 그때는 은행이 최고였을 때, 은행 직원이. 근데 거기 지점장을 하시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대구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부인이 원불교 교도셨어요. 이 집이 8남매가 자녀가 있는데 다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것 근데 40대인가 50대인가 이분이 병이 났어요. 그때 은행에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50대쯤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쓰러지셔가지고 전신이 이제 거의 마비가 돼요. 대산종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 문병을 하시면서 참 축하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다니시 지점장 하시다 쓰러지셔가지고 전신이 그렇게 안 좋으시고 의식은 있으신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그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보통 우리 같아도 그렇게 말씀은 놀라시는데 근데 이제 이 어른이 나중에는 법이 승으셔서 그런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 병을 안 얻었으면 내가 그 지점장으로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마지막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다쳤고 아팠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총부 곁에 와서 정법으로 공부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인은 공부를 했지만 나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살고 행복하게 돈 많고 그렇게 굉장하게 살았을 줄은 모르지만 내가 정법을 어떻게 만났겠냐. 내가 그렇게 돼서 거기 있다가 총부 곁에 와가지고 모든 분을 만나는데 하나 부끄럽지 않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저희들 학생 때인데 여러분들 공부한 학생들을 보는 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잠깐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그런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런 몸을 받았지만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에 이 법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산종 목사님 그때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분이 일념 정심을 가진 것이 그 지점장으로 명예와 권리와 재물을 많이 가진 행복보다 일념 정신이 훨씬 크다는 걸 이분이 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타원님은 난권을 모시면서 총부 법회 보시고 총부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총부 주무님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념 정심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보물과 여러 가지 갖고 있으면 100% 좋게만 쓰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게 흐르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겹쳐져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쓰지 못하는데 바른 마음은 한 마음을 바르게 가진 것은 가지면 그것은 결국 대각의 바르게 깨치는 이 세상 원리를 깨치는 큰 길이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어른이 그것을 느끼시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을 참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합장하고 전해주시고 그렇게 나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그렇다. 내가 이걸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정법을 만나고 총부 옆에 와서 어른도 뵙고 어른들 함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보탑이 좋기는 칠보탑같이 그 보탑이 굉장히 좋은데 필경에는 티끌도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걸 유지하고 그걸 관리하고 사는 데는 바른 생각만 갖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보물이 죄를 짓는 악업의 종자도 되고 죄를 짓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일념 정심은 대각할 수 있는 그런 큰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칠보탑이라는 한가수 모래수화 같은 그 칠보탑을 크게 생각하는 것하고 한 마음 바르게 갖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큰가 그렇게 생각이 쉽게 되지 않는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나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그렇게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크게 크게 하셔서 그것보다 이것이 좋다. 귀 한 번만 스쳐가도 큰 법보 인연이 되고, 귀 한번 듣고 더군다나 한 글자만이라도 마음에 잠깐이라도 머물렀다 가면 그것이 큰 도를 깨치는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는 그 말하자 보석 한 상자만 가져도 복을 많이 짓는데, 저렇게 그렇게 많은 보탑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한 생각이 그것이 더 크다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 데는 그러니까 비교법이 굉장히 크죠. 비교법이. 근데 불교의 비교법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불교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겁이라는 걸 시간의 무한대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건데, 예, 지난번 설명한 것이 하나는 제가 설명을 반석겁이고 하나는 둘째는 계좌겁. 예, 계좌겁은 사방 십리로 된 창고에 계좌씨가 꽉 차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일겁, 일대겁. 또 반석겁은 사방 십리의 그 돌, 바위, 큰 바위를 3년 만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스치고 가서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가 일겁, 일대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부황스럽게 큰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도 한 생각이 바른 마음이 예, 더 정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크다. 원제 수도제의는 연미 차가야 절수 제의하다. 차신을 불향 금생도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리요. 원컨대 수도제의 수도하는 사람은 이 맛을 연구하고 이 말의 맛을 연구해서 아까 칠보 항아수의 모래수만큼의 칠보로 만든 큰 탑이 그 탑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큰데, 그 탑은 언젠가는 부서져서 티끌이 되지만 한 마음은 바르게 가진 마음은 정각 대원정각할 수 있는 큰 기초를 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그 말을 많이 연구해. 한 일심으로 한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대각의 뿌리가 되고 그 칠보탑으로 만든 건 언젠가는 티끌이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 연마하는 간절히 보름지기 이 마을 이 뜻에 두어라. 간절히 보름지기 한 마음이 정각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 드려라. 공을 드려라. 그러면 자신을 이 몸을 이 몸 이 차자 몸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는데 향하지 않으면, 내가 금생에 제도하는 마음으로 제도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다시 기다릴 때자 기다리다 릴 대 대기하다 하생 더 차시냐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래요.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제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내 몸을 제도할 것이냐,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이냐. 우리 성가에도 그런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그 한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진 것이 영생을 향해서 대각을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많이 연구해서 뜻을 간절히 가져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조국사께서 간절히 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금약 불수하면 만겁 차유요, 금약 강수하면 난수 지행이 점득 불란하야 공행이 자진하리라. 금생에 만약에 닦지 않으면, 금생에 만약에 닦지 아니하면 만겁의 차유요. 이건 어그러질 차 아니 어그러질 위 차별 차이가 있는 차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겁의 차이가 만겁을 차이가 난다. 저희들이 그 어느 길을 가도 잘못 들으면 쭉 가서 길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차별의 차이가 얼마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면 갈수록 차이가 차별이 커지는 거예요. 금생에 바른 생각으로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금 차이밖에 안 난 것 같지만 계속 하면 나중에는 어긋날 굉장히 커진다. 근데 금생에 만약 강하게 닦으면 닦을 숫자죠. 닦으면 금생에 만약 강하게 난수지행이 닦는 것이 닦는 행동이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점점 얻는다. 어렵지 않게 하다. 금생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어려운데 자꾸 닦으면 어렵지 않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행이 공과 행동 행위하는 공이 공들인 행동이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오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며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2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대정경 이호훈품 3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유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참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드는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대부분의 명상음악에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이유, 과연 뭘까 생각하다가 노자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여여하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 마음도 지나간 어제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내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잔잔한 음악에 물소리가 흐르도록 한 건 아닐까. 오늘도 흐르는 물과 같은 마음 잘 살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44절입니다. 풀과 나무는 토질이 좋고 나쁜 곳을 만남에 따라 그 자람에 차이가 생기듯이 사람은 그 회향에 바르고 그른 것과 착하고 악함에 따라 장래가 좌우되는 것이니 오직 정법에 귀의하여 성불재중의 큰 원에 회향하라. 그러나 회향만 잘 하였다 하여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초목이 좋은 땅을 만났다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 성장하는 것 같이 수도하는 사람도 오래 닦고 행하여야 본래의 큰 뜻을 이루리라.

정법에 귀의하고 성불제 중에 큰 원을 품으며 오랜 시간 닦고 행하는 마음.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 크리스 앤더슨의 피아노 연주,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자 이웃접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에 이론상의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어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해 참 이론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나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결과만 생각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의 문제들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영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영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영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영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암안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영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계문과 솔성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성규의 노래 견성과 솔성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곤궁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대종경 전망품 22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새 문명을 받아들여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직연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룡, 물고기가 변해 용이 돼가고 있나니라. 대종경 전망품 23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은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만 전해주는 것으로 법률을 삼았고 만일 낳은 자손이 없다면 양자라도 하여서 반드시 개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 자손들은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반드시 자기가 차지할 것으로 알았으나 돌아오는 세상에는 자기 자손에게는 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치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대어줄 것이요 남은 재산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라. 대종경 전망품 2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하면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대종경 전망품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전망품 22장과 23장, 28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법인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를 장미와 박은안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4. 친제 도성 종계식에 설법하시기를. 오늘을 당하여 할 말이 없으나 여러분이 나보다 더 슬퍼하니 그 정의를 가히 알 수 있으며, 대중이 한결같이 아까워하는 충정을 보니 조선에 대하여도 좋은 일이요 우리 회상으로도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노라. 일전에 한 교우가 무수히 낙로하며 말하기를, 우리 회상이 발전의 한 고비에 대종사 떠나시고 주산까지 가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비운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답하기를, 그대는 큰 공사판에 가본 일이 있는가? 큰 공사판의 도감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사장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볼 일이 있으면 이쪽 일 끝나기 전에 저쪽에 가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오기도 하며, 또 쉴 때면 잠시 쉬기도 하듯이 한 회상의 큰 주인들도 혹은 동 혹은 서에 바쁘게 준비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잠시 쉴 일이 있기도 하나, 큰 눈으로 볼 때에는 결국 다 한일판 한일이라 너무 슬퍼 말라고 말하였노라. 그런즉 우리는 대종사께서나 여러 선진들이 앞서서 바쁘게 가시었으되, 가셔도 아주 가신 것이 아니요 새로운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가신 것으로 믿고 다 같이 안심하면서 후사만 잘 이어받아 나가며, 이와 같이 알뜰하고 순일한 정으로서 이 회상의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교훈은 영천영지 무궁토록 양양하리라. 15. 이명운이 병이 중함에 한 송을 주시니, 구업일상 내두 청정 사생이려 불단불휴 불연심중 만사무위 영생지보 신여서원 이참사참 도량청정이라. 번역하면, 무군업 갚아가니 오는 날 청정하고 죽고 삶 한결같아 언제나 이 일이라. 불연히 심중하니 모든 일 근심 없고 영생에 보배될 것 믿음과 서원이라. 이참하고 사참하니 도량이 청정이라 하심이러라. 16. 이명은 추독식에 설법하시기를. 나무도 못 다크고 중도에 꺾이면 아깝겠거든 사람으로서 큰 서원과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한량 없는 진리 자리로 볼 때에는 생사도 없고 거래도 없어서 영원히 불멸하는 수가 있나니, 비록 젊은 죽음이라도 거룩한 서원과 뿌리 깊은 신심을 가졌다면 영생의 보물을 간직한지라, 진리적으로는 도리어 축복할 만한 일이 들어 있으며 더욱 정녀로서 일생을 오롯이 마쳤으니 그의 일생은 값없는 백년에 비할 바 아니니라. 그런즉 여러 동지는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가 할 일까지 더 담당할 만한 힘을 길러서 그가 다 펴지 못한 뜻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하는 것이 떠나가는 동지를
참으로 유하는 마음이니라. 17. 박창기 위령제의 설법하시기를. 사람이 어렸을 때 첫 출발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화려한 도시 생활을 기쁘게 버리고 대종사 법화에서 고이 자랐으며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사치를 안기가 어려운데 새 옷, 새 신발을 사양하면서 공사에 공헌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의를 행하기가 어려운데 생명을 걸고 동지를 보호하다 떠났으니 그 영의 앞길에 회복이 족할 것을 믿거니와 모든 것을 천업으로 돌리고 서원을 더욱 굳게 하며 모든 한과 상대를 여인 곳에 영지불매한다면 이것이 오직 참된 천도의 길이니라. 18. 6.25 동란 중 희생교도 합동위령제에 표어로 설법하시기를. 일념이 청정하면 수겁이 자멸하고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룡하리라 하시고 한 풍랑이 일어남에 사해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안연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업이 뒤를 따르더니 한 생각이 안연함에 천하 만방이 장차 부처님 세계로 화하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 세계에서 즐기리로다. 모든 영가여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는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를 알아 길이 길이 참다운 극락을 수용할지어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생사편 14장에서 1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44장 위령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16. 대산종사. 계룡산을 등산하고 온 학인들의 소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등산을 하더라도 그 산의 내역을 잘 알고 등산을 하면 더 재미가 있나니, 내가 해주는 말을 잘 듣고 다음에 또 가보면 그 맛이 달라질 것이니라. 첫째, 계룡산 상봉인 주봉을 만들기 위하여 마이산과 대둔산으로부터 300리 산맥을 이어오고 또 300리를 이어간 것은 마치 대종사께서 3000년 전 석가모니불에게 연원하여 도맥을 잇고 영산회상이 3000년 동안 우리 회상을 이루기 위해 이어온 것과 같다 할 것이며, 둘째, 계룡산 상봉을 사방팔방에서 보아도 모양이 같고 좋으므로 여기저기에서 자기네 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회상과 대종사가 내놓으신 일원 대도가 일체 중생을 빠짐없이 포용함으로 다 받들고 응기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느니라. 셋째, 주봉 뒤에 연천봉과 삼불봉 등 우람한 봉들이 지켜주고 있음은 우리 회상이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으로 무수한 불보살이 나와 이 회상의 배경이됨을 뜻하며, 넷째, 상봉을 할아버지봉이라 하고 그 아래를 할머니봉이라 함은 천과 지, 도와 덕을 의미함이니, 이는 우리 회상의 삼학과 사은이 천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니라. 다섯째, 삼불봉은 법신, 보신, 화신을

예정해 준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시대는 밝은 시대요 원만 평등한 시대요 문과 무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하도록 하는 시대라.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영원한 세상에 염원하신 것이 일원주의요 세계주의니 우리들은 그 뜻을 알아 교단 만대를 통하여 정성을 쉬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상극은 없어지고 상생의 기운만이 감돌아 낙원이 건설되리니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가 상서로운 별이 되어 서로 비춰나가야 하느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미륵산 나래에 미륵회상, 용화회상, 일원회상이 열리며 팔만구암자가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팔만구암자가 들어선다 함은 수많은 가정과 기관과 교당에 일원상 부처님을 봉안함이라. 그대들은 여기에서 천불만성이 발화하고 억조창생의 복문이 열려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하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경에 석가모니불 이후 미륵불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중국에서 미륵을 근실이라 해석한 것은 앞으로 근면하고 참된 종교라야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는 참된 종교가 된다는 뜻이니라. 대종사께서는 미륵을 찰미와 굴레륵으로 해석하시어 소에게 굴레를 씌우면 소가 꼼짝 못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듯 중생에게 법의 굴레를 씌우면 중생이 꼼짝 못하고 부처가 되어 결국 세상이 부처로 꽉 찬다고 하셨나니 이제는 어느 한 부처만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시대이므로 교리의 강령을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으로 정하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이제 지금까지 진리, 이제 신앙, 수행 이 세 가지를 일언상 진리, 일언상 그 신앙, 일언상 수행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이 교회품에서요. 그래서 이제 숭사님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은 이제 저런 그 진리가 저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일언상의 갈매 이제 있다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으셨죠. 물으시니까 대종사님 이제 대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1: 이제 이걸 뭐라고?
0: 표본이라 그러셨어요. 그랬죠? 예, 표본이다. 표본. 이제 표는 이 뭔 표자입니까? 하타님, 뭐예요? 표시한다. 표시죠? 표시할 표. 그래요. 표시한다. 자, 표. 표시한다. 이제 이 표자는 표시한다는 표자예요. 그 다음에 본은 뭡니까? 근본을 표시한다. 근본을 표시한다. 이 세상에는요, 참, 이 표시가 엄청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표시요. 표시가 이제 우리가 길을 가도요, 전부 길에다 다 표시해 놨죠. 여는 뭐 몇 킬로, 뭐 학교 주변은 뭐 몇 킬로, 뭐 그런 거 다 표시 다 해 놨죠. 그걸 다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면요, 표시를 어떻게 잘 읽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표시다 말이죠. 자, 요 우리가 이제 요 버스도요, 회장님, 요 버스도요, 요 그 원불교 총부 앞이라고 다 표시돼 있죠. 다 표시돼 있어요. 다 안 그렇습니까? 아, 옥타님, 남종교당도 표시돼 있죠. 원불교 남종교당 표시되어 있잖아요. 다 표시가 돼. 아유, 총부도요, 원불교 익산 성지, 그리고 이렇게는 또 원불교 중앙총부 다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표시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전부 표시로 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언상의 이 표시는, 일언상도 표시는 표시예요. 표시인데 뭘 표시하는가 하면요, 근본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본을 표시했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표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종경 이 장에서 지금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표본이다. 근본을 표시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일원상의 진리죠. 진리. 그러면 진리가 말이죠, 일원상의 진리는요, 허공벗개 우주만유 삼라만상 여기에 가득 차 있죠. 그 기운이 말이죠, 그 가득 차 있는 진리를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일원상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 표시를 해 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거를 이제 표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이요, 비유를 하시요. 그 뭐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달래고 가르치죠. 아, 요새 지금요, 아니 그 저녁에 한번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달이 제법 둥글게 지금 뜨더라고요. 달이 자 보셨습니까? 아, 달도 안 보고 사는가 봐 뭐도. 그런 게요,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달 가르치는 손가락. 그래서 손가락이 참달은 아니다 그러셨죠. 그렇지만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손가락은 참달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참달이거든. 그 참달은 어디인가만요, 우주만요 허공벗개 가득 차 있는 그 진리자리를 이렇게 나는 표본으로 일원상으로 제시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장에서요. 자, 이게 이제 표본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표본은요, 일원상은요, 이 표시 중에서는요, 가장 으뜸 가는 표시예요. 으뜸 가는 표시예요. 자, 자 이렇게도 하죠. 이게 일연상이죠. 이렇게도 하죠. 이게 뭡니까? 아 건물마다 다 지금 붙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붙이죠. 어떤 건물은 이렇게 붙이죠. 이게 보기 좋습니까? 이게 보기 좋습니까? 아이고 내가 유도 질문하는 것이니까 아이고 참으로 자 이것도 지금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게 왜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오랜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칠은 일곱 가지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일곱 가지의 말을 하세요. 자, 이제 이 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고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게 몇 시간이 흘렸죠? 그 어둠을 뚫고 십자가에서 첫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모르시죠? 얄리 얄리 라마 사막다미. 뭔 말입니까? 얄리 얄리 라마 사막다미.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멋지죠? 얄리 얄리 라마 사막다미.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평소 살 때 성부 성자 성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십자가에서 제 일성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여기다 담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멋지죠? 자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말이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두 번째 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그게 만족하다 이 말이죠. 원망이 좀 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이 또 멋지죠. 세 번째 한 말은 뭔가 하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완전히 해결돼 버렸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인 저들을 용서해달라. 다 풀려버렸죠. 이렇게 멋지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멋져요. 그런 게요. 이것도 좋다 이 말이죠. 근데 대종사님은 자 이것도 상징.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집에 지금 한번 방문을 한번 갔어요. 갈 때마다 집에다가 첫 카톨릭 다니는 그 신도 집이에요. 집에다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달려갖고 있는 거 있죠. 그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갖고는 그 책상에다가 그 집에 딱 모셔놨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보니까요 아이고 처참해요. 근데 그걸 지금 갖다가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뭔가면요 지금 적어도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로 생각하면 표본이에요. 신앙의 대상의 표본으로 지금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 있게 되어버렸는데 저는요 아까 이제 지금 이게 좋냐 이게 좋냐 하니까 다 이게 좋다 그랬죠. 아니 원불교 교도니까 다 좋다 그러지. 아, 당연히 좋다 그러지. 아니 선탐도 이거 좋잖아요. 관사님도 좋죠. 그래요. 그럼요. 예. 자 이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제가 왜 이걸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맞다 맞다 맞다 합니까? 이렇게 쉽게 생겨내는 거예요. 틀렸다. 예. 그래서 이것만 가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제가 어떤 세상에 그랬습니까? 후천개배가 이 새로운 세상, 긍정의 시대다. 긍정. 자, 그런데 선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정의 시대였어요. 맞죠? 그래서 부정의 시대의 대명사는 이거예요. 긍정 시대의 대명사는 이거다 이 말이죠. 자, 멋지죠? 이런 상. 와, 우리 대종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했죠? 이런 상을 구상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그 드립니다. 자, 그러는데 이거 이제 이것이요, 근원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군이 우리나라 지금 당군 조선을 세우셨잖아요. 세우시면서 처음 주장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부적을 갖고 내려왔죠. 그 내려온 그게 뭔가 원방각, 원방각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원은 뭡니까? 원, 방, 각. 자, 자, 천지인이죠. 자, 원, 방, 각. 이게 말이죠. 당군의 개국 이념에 이게 시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당군이 말이죠, 이 조선을 지금 만드시면서 처음 하시는데 원방각 이 속에 들어있는데, 방과 각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군 우리 민족 정신의 말이죠, 가장 원형을 뭐로 표현하니까 하면 원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알으셨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게 원이. 그래서 원이 이제 이렇게 수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불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2500년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500년간 불교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착을 했죠. 이제 2500년간 정착을 했는데, 이 2500년간에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 뭔가 하면요, 그것도 그 속에는 이제 불법이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궁극적 이념, 그것은 뭔가 하면요, 원이에요. 자, 모구도성 있죠? 모구도성. 예, 모구도성. 절에 가면요, 대웅전만 가시면, 아, 대웅전을 보면요, 부처님에게 절을 하시고, 절을 한 받고 이렇게 대웅전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려져 있죠? 권사님 많이 보셨죠? 그 보면은요, 이제 그 모구도성인데, 제일 마지막에 딱 그려져 있는 것이 뭡니까? 원이죠. 그래서요, 이 지금 법신의 원형,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이념이 말이죠, 법신의 원형이 뭔가 하면요, 원으로 상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것을 우리 소태단 대웅상께서는 다 종합을 하셨어요. 종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나는 제시한다, 이것을 지금 이 장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이제 그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제가 며칠 그 전에요, 그 이제 누가 이제 보내준 칼럼을 이제 하나 읽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뭔가 하면 AI와 신기. 칼럼 제목이요. AI는 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하고 신기는 뭡니까? 신비로운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했더라니까요. 누가 칼럼을 썼어요, 신문에요. AI와 신기. 이제 이게 이제 쭉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결국 가서는 AI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은 AI는 뭐가 신기가 AI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가?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초라는 건 말 그대로 맨 처음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주 큰 의미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날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첫 경기로 체코와 맞붙게 된다고 하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 태극전사의 기상을 몰아 아주 멋진 선전을 펼치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그라운드에서 화려한 기량을 뽐내도록 응원해볼까요? 6월 12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빅뱅 트랜스픽션 피처링 김연아 승리의 함성 전해드렸습니다. 승리의 함성들이 마구마구 울려 퍼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뭐 비록 쉽지 않은 환경이겠지만 고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미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훈련을 차곡차곡 열심히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요. 그 염원만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늘 말하지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후회 없이 파이팅입니다. 오늘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시차가 너무 거꾸로일까봐 참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응원하기 어렵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의 첫 경기가 잡혀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운이라는 게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응원전 하면 전 세계에서 또 깜짝 놀랄 만큼 내로라하게 응원하는 민족이니까요. 우리의 응원의 기운이 좀 멀긴 하지만 그곳까지 아주 잘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문드로님이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네요. 2002년 그 여름 뜨거웠던 함성 소리와 열기가 떠오르는 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윤도현의 더 뜨겁게 한국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뭐 선고표 비더레즈로 가득 채우나요? 아이 다 같이 또 한번 응원은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아 그래요. 문드로님 말씀처럼 월드컵 하면 뭐 누가 뭐래도 2002년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모두 다 막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가 됐었던 진짜 흥이 넘쳤었던 그걸 잊을 수가 없죠. 뭐 요새는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 그쵸? 2002년에 태어나도 지금 24, 25이잖아요. 와 이걸 모른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갈리지 않을까 쉽긴 하지만 오늘 그 못지않게 열심히들 응원해보면서 네 우리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해보겠습니다. 2014 뒷번호 쓰시는 분이 11시 경기라니 오늘 점심엔 어딜 가나 우리나라 경기 얘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하 부디 금요일에 더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반찬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 또 오늘 뭐 시간대와 어울리지 않지만 낮에 뭐 이 커다란 전광판 있는 호프집들 뭐 굉장히 북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디에 계시든 곳곳에서 응원을 다들 하시고 뭐 관람을 하시고 첫 번째 경기를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삼구사이님 우리 자랑스런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다치지 말고 승리를 염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응원합니다. 아셨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죠. 네. 후회 없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간 또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해왔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막 시간을 쪼개고 각자 선수들이 여러 나라에서 막 날아와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열심히 훈련한 것들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만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신나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얘기 나눠주실 수 있고요. 오늘도 2부에 신청곡 왔죠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3곡 쭉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신청해주세요. 2부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룰라 3, 4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뉴스예요. 여름 안에서.

아, 파도 소리가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룰라의 3, 4 이어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8378 뒷번호 주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눈물나게 반가워요. 라고 어디 멀리 다녀오셨어요. 8378님 저도 반가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4368 뒷번호 주시는 분께서 저희 아들이 축구를 배운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제법 통하니까 경기 볼 맛이 더 납니다. 근데 첫 경기가 아침 11시라 학교를 빠지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아쉽네요. 라고. 아, 월드컵 경기를 이제 축구 관련된 이런 뭐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아, 이거 월드컵 경기를 처음으로 같이 보면 진짜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또 월드컵 경기 같이 봐야 되니까 학교를 빠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 다음 경기 시간 언제 잡히는지 한번 보죠. 4368님 다음 경기는 꼭 아드님과 함께 신나게 재밌게 의견을 교환하며 보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문드로님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윤도현 조문근 밴드입니다. 더 뜨겁게 한국

윤도현 조문근 밴드의 목소리로 더 뜨겁게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아, 노래를 막 들으니까 또 진짜 점점 더 막 뭔가 저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물씬물씬 드네요. 아, 11시까지 이 기운 이걸 좀 유지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검정치마의 1시 5분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기.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떨어.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청곡을 했죠. 우리 특가전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배송해 드릴 거고요. 084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와우! 첫 곡의 북소리가 가슴을 요동치게 하네요. 약간 그 노래들이 주는 그런 게 있죠. 약간 심장 박동이 막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은. 내일 건강검진이라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맡은 일들도 신나게 해보자고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고요. 262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어제 특가전 퀴즈의 정답자로 뽑혔는데 정직원 합격도 했답니다. 오늘 그 기운을 살려서 축구 응원해야겠어요. 파이팅입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요. 어제 퀴즈 정답자로 뽑히시면서 좋았던 그 기분이 정직원 합격까지 이어진 걸까요? 살짝 숟가락을 얹어도 될까요 저희가?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족분이 좋은 일을 겪으셨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기운 오늘 멕시코까지 한번 싹 날려보시죠. 코르티스의 고 전해드리고 신청곡까지 함께 할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용.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1087 고객님께서 월드컵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라며 신청하신 블랙핑크의 뛰어, 컨트리 꼬꼬의 오 해피, 그리고 저희가 고른 버즈의 레츠 고 투게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0870님 신청곡 왔자요.

1087님이 골라주신 블랙핑크 띄어 컨트리 끝고 해피 그리고 버즈의 레츠 고 투게더까지 전해드렸고요. 123 아빠님이 붉은 악마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 청하셨어요. 싸입니다. We are the one.

아유, 오늘 난리네요. 잠시 후 3부에 로라장 준비해서 올 거고요. 2부 끝곡은 8378님이 골라주셨습니다. 황가람, 나는 반딧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풍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얘들아 안녕. 화창한 오늘, 그래서 기분까지 아주 개운해지는 아침이야.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털어버리고 아주 신나게 놀아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번 주 내내 열심히 준비해둔 음악들 들어보겠어? 아, 물론 너희들의 취향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바야.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면 좋겠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신나는 금요일 오늘도 다같이 Let's Roll!

타가장 음악다방 스피너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올리비아 뉴튼 존, 존 트라볼타, 서머 나이츠, 써니 힐의 사랑받겠 남몰라, 클레어의 굿타임, DJ DOC 여름이야기, 김종수 친구가 신청한 김건모 잘못된 만남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데이비드 라임 밤미나 들으면서 오늘도 아주 멋지게 시작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축.

0: 김정연아입니다. 예. Yeah.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세목 롤러코스터 4부 첫 곡이었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3부에는 로라장 여러분과 신나게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로라장 오픈할 거니까요. 로라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시면 늦지 않게 빠르게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9016님, 늘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는 우리 동생에게 미안하고 정말 고맙고 누구보다 사랑한 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9016님의 동생분께서 지금 듣고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비치의 이사랑 전해주셨는데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노은희님,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이 생일이라네요. 하루하루가 생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그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원음 방송과 시작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생일 같은 기분으로 보내다 보니 진짜 생일이시잖아요. 노은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시길 바라지만 그 날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9016님이 골라주신 노래 함께 들을까요? 다비치예요. 이사랑.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가짜 진료 및 과잉 처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의 비정상 의료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비정상 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서 의료 현장의 부당 또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요,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선 면허 자격 정지나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 과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와 의학적인 근거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인데요. 이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 촘촘한 검증을 통해서 어느 의료기관이든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tomorrow.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Baby Love, 주희의 Love Splash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단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벨막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어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베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전국의 드리머스 전해드리고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